0: 생각나봐. 샤라 내긴 고쪽 고지 대선 기자 기주이.
1: 뭐라 나타바베 내 교타적 고시지. 시당금 뭐만 보시게 나타바베 내디 내게 장바 실은 거지 세주. 대는 농축 그 다와시래. 나타바바는 리고시이 내 망다지 던 대와여 봐 마세. 내게 차지왕 가시게 미설 내다 이버디. 처음이 나타바바 동남시 거라. 나타바바는 시당금 로치총 강한 종스 받아. 락버도 로주영안의 내시장에 받아. 야나 로지지 시간에 조주정에 바로 내딘지 와만 보여라. 나타바비 주지다 내다지 고시나. 시나 나네 코네 진지 나타바바다. 리보시 내기 집이 나타바바 레니요. 대야 나고 요제미 나타바바나 파르치 나네 코네 나타바바다. 나고 인간네 나타바바나 파르치 리보시 장기지 내리지 오이. 나고 등연네 나타바바나 시바다 나연르라 저와 마이게 파르치와 나 나고 오바다 나고나 오본저와 다조조와 소다 대기 야시 내다 농세 지린 저와이. 나부 장원 나타바바나 나서 담아다 기브릴란 저와 마시 파르키와나 다시 토에 내다 파자 추부 주비 내소지 진이 쇼이 예야 콘조 켐보셔 봐다 켐바 잡아 르휴 켐초 봐 나 효지시와 소지 진비 나탄 정시라 시나 난디 뛴지 군소라 나타바바 마보여 비메인 가시라 단세 메바 단세지도 저 나타바바디 단세 고두비 내지 쓰리 데네 륜칸제 샬레 쪽바단 잡아요. 나타바바단 잡.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지 내다이. 예야 나타바바다 냥도 소니니 나타바나 파르치와 세렌지 내다 야나 타네단 잡아요 봐서 너나 나타바비 주지 마와디 냉간도 소니 따지서 보시고 고발리 뒹장시줘요 말해. 나타바바 주단나 나타바비 내비 난사 마시바. 로봇 쭈부르 로봇 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 제니 까마 소니 나바 데나 나타바바 총으리 세단근 고토지어리 데자 마피나 심바다 베자마 간호시 나코나 조니 나탄고 타시구리 자지에요나 심발토 돈지다 라즈 간호가 과하쇼디 나코나 타르시바 조니 나탄고 타시바다 야나 슈로미 마혼지지 과 심바다 베자마 간호시 그 도쇼니 나타가나 네바 하장 야보 텐도 줘라. 대긴 고다 답빙 어서 초점이 자자시 받아. 라레 담으잖아. 나상 고지 핀도 여라. 대자 마페나 슐롱미 판실레다 산릴레레 자마 가시 냥도 르버고네 담어차지 산리 나고나 타르시 바조네 추스니 기자기네 추스기 기지 손지 셔드윈주 왜자 다도 나상 가메나 라야 판실레 산리지 가고 가디 나타 휴진동 바바다 나타 마유레나 루보시 차스니 제소란 연가진 보여라 제야 루시 차스비 내단나 모동 샤워저 바다 站着 不怕와 루라 우난 바바 타나 지메도 저와 소저 내단 원주여비 디에가 내바다 내우 카타지 메라 조년 연고 민가도 시니 뉴쇼시 바다 나타 바비 주진 다지 사부시고 미 간시 사구세나 쇼바 탄신인가 루브이게다 닝고다 고모라 구제 간사 루브니 동거바다 야나 슝고라 슬로크 타죄미 지신미다 알로신 민가자바소 민비 가다기 민주시고 생애나마 샤라 비메 담마라 폴하위 모네 간다 유비 고스주지 비메 로나 제디 니비랑기 주 분열이 다 된줄 데는 비메 담이 레이라 포빈 준동게 내지 인신 디 주진 상주 사실 준대 메바 차바다 모시꾸지 주세 마르심이 진시디 준대 메바 주분에 차쇼레 차쇼의 제주는 뒤인대 메바다 차쇼의 만용야 지바미 차쇼의 뒤서 정통야 지바미 차망보 터바다 저정보 터미래라 송차 우위 내포디 고요코와다 주보라 효메바 닝가요바 루보 장베시바 니모코바 나와웬바 소진에다 천주래 Genko rangi ke shigyu nyingse da jinlala nyingse jaba. Shigyu nyingse je netu chunchun na jangwa gabu mandu tenba da. Do sebo da yana chuyi rangi doyo ba. Charchi wa na jawa mambu tenba da jama ngenba. Chema sancho la ba. Jinba yanyangba ba. Jinba dungdu nazo dungwa da yana jinba chanre ba. Jinlala nyingka jaba sochi neta tenjo re. Doja rangi je nepo ga cawa jaba da chapung gabu mandu pa jo re. Genko rangye je, jinlang dan, shegu nintse po na, dutu du mingyo sheba dan, lindu, shegu shenanga, zandala do nang dan, nanjang yangyang jewa, ro cawa dan, kawi ngaku rangye je, sikirilang zangore. Genko rangye je, bunwe babi ne, bime lo na tunbo chaka, changri wo ge, xane je, denshu nuba shuwi, chuju dan, recha chapong ge, ngashu, chungdung ruwa dan, bunwe je, tishu nyangdi, bunwe babi nangse tenjore. Bunan babi nebar tatu jimba yangyang buwa tang, jimba tongka wa, towa me tang shikun zawi chongsang yo ba. Jimba ngongwa tang yana jimba shuwi nangzu tenjuer. Bunan babi neza tenzi, temar bimi tsengka di ni dututu mingyo shegu bali nanjang shegu yo mare. Sengen namba, xiala zadaga zhunggu shega iza shegu bi nedun kanji gu gu shuji. Xiala zhunggu shega xiangsa ka jia te gu shegu bati, zhunggu mingka tang, Bawu zhunggu mingi, kankar sumi, sunshu jiyin. Zada zhunggu na, ngar kuwa yiza shibi, kanta zhu sunshu xingin xin. Ngu song meba tishu xigi, ngenba to zada to shibi zhunggu gu shata xuegu. Zada gu zhunggu mingi, kanshi la sagu xina, nijio xiga, sunshu dowa dang, biba, degi zhunggu gu tashin kanya xi mezi, ngenba to ganzhu mingi kanan rogu. Mimbi cheche nisa yezi ni zadaka zhunggu mi zari jo na dututu sakura. Zadaka zhunggu mi bi nubba jinda ya xina, zadaka zhunggu mi je chaku lindi bi nga kuju hunzu tozi ya jang, di nubba jacha jasinji mi. Halam jacha niza je mela, mini mutaba zadaka zhunggu mi di junzi rangi je zhunggu shata je sashi imurong.

0: 자다카 텐초라 제데 야캉 디엘라 모모지비 지초자 코요 롱보셰 대제 연시 삼바리
1: 다갈리코니 페니츠로 예체 얘기니 라 흉중지 히니 비범비 흐친르미 레드 린도 쳔모게 주니바다 린후 범비 중글 흐친르미 레드 체예 잔진 베랑 흉중지 엔던룽 린도라 게 중아바 라사라 요저바지 린도 치미토 드레사비 창진라자 당 힘은 민지 대탄 친자르 소 추바지 협제 님부 히바주 뷰레 난장 예행아 튼바당 베종 흐친라 히딘 비빈비 샤가 되바당 뷰레 난장 니효 장중지 차이히니 야용 젠진 흠빈비 중규 흐친르미 리드 차이긴 젠도라 개중아 비노 효준바지 르지 최다 강니 용용지 진진 가데바라 사투이 치취딘 비균의 Tianzir Satu Nanda Mandaji Tunbi Tode, Dure Sabi Beoji Gunu Liduji, Ningdu Ganglin Nguanju Baji. Beijong Lidu Lazar Lulim, Dangwi Juyun Yunda Yunba, Chen Xiao Yingi. Dari Jindu Tode, Satu Lama Namji, Dunyaji Ningdu Ganglin Nguanju. Nganji Luji Tunlu, Nyangji Hijura, Nabi Kunum Yeju Yingi Xie Baji.
0: Daga Likunia Nizu Piazala, Jida Jubi Tsi Nidu Nyanbara. 中央解放区 순종 다시로 조정 준비 롱룡라 니도 제지라 제배 몽초자 인부시자라제 天天 제레이커 소상배 농기 내대상 니도 제승바동 다시로 롱자 이르장 다차 용도 제승바리
1: 샹라 상종도디 같이 쇼구이 예체 니도니 초배장람 토메 크로 샤동 퇴니 롱우니 히코비 치드 히드 총도다 초배장람 닝도 제 히드 총도 게다보 배종머를 흘친도 초이바당 양용 산이카기 칠리키완 주절하장 총도로 쇼이바지 초욕 칠리키완기 초배장랑 닝도이지의 농도나 지희당 윤진 라린수지의 주의를 예니 바디 등생 농이바지 예체 예루니 라슈주 당위 당기러지 실로니 동니루루 지류지의 뒤카당비 루툰지고 라사 초이바지 다텐지의 루툰다라 Loja tuyun kin zinja zhola, tuyun lhama nye za gui ba zhi. Tuyun yi dawa sun jie gyung da chue, gen lan nan bi yu dun zuo li yi ba dang, zhi gyung chu zi dang dang yi su yung, gen zhu nu ba su ji tin li, lu chi yi bi, lu mi chab si ji xiang zi dang, gen zhu nu ba gong tu ru qing ba zhi. Ran xiong zhu wang bu xun ji, niang cu ji xilu ni du ni zhu lu, rik zir yi rin du ba wi go chip ki gu ro bo zung du ni ba zhi. He gui tu, Pumi Dadam Nindin Dan Sujun Ji Rucha Zhudong Deyin Siju Zhuzhar Suhibi Rengi La Dini Wangbu Hyunji La Rurang Hi Zuro Mwenba Xieba Zhi. Nidui Changdo Zhongqir Gongju Dongi Xilu Ni Dongi Zhulu Conggong Mangzhin Ji Xigu Reitan Renba Tianjin Zhongqir Do Nyeba Zhi. Xigu Baya Do Kili Ni Ni Dan Gongju Zong Wara Taju Nyanli Genja Raminda Guiba Dan Kili Zhulu Dan Go Dongqir Suan Dan Ca Ni Zhewi Mangzhu Nun Tun. Genja jaya baji. Nye chara, chongji zongki mang choji chindu liyo gyung kodang kili jimu bi hui hiju su la yinni, mreka gila hi karta zinni yungdara jiba tang. Yungdara to, re yung lukji tang gul hui sungdu zinni lama chui zinni toru dong hui, mang cho rang jinji ta nisara yungbar pangnum tajura tunji jaya baji. Nye chara, hinza zongki chenpa mangbo zinzo hini, Tarma xiangdu xiangbar sunji jikdu mangpin xiaqyu xiegu bawa dang xiegu di rukru mangzu ji duungu yi zong nipip xiaqyu rubi mangzu la mitung lanjin ji penpa toyobaji. Dengzhi zongki nye du gazang midu chenglu kyaadara zhuzhar bi rindu xiebaji. Rizhoba qu zangcheng dang zhonghua moma xintu yaga ji mangduan chenpyong su zongni chenglu dang chenso la yin di zhuzhar xiebi Mangzu ji chenglu xiangci dang chenyi dang songxiong xibin duyi dewe seto qingba zhi. Tengdi linqin ji zunzhen genghua zhaci dang dixin. Xiexie qinggui ki namji. Nianzhong xiongkin ding qiuxiong dang palam xi. Rapi zhizuwa dixin ji yin. Tengdi bi yongsan nyangzha linqin xio cara da cuma qi reng.

0: ngari sago ne yongwe gujo tamne shige suna doji tare gujo tamne nangi mina tsobu di ngara rangi tsobki inda di mazo ngari ki shamde shine pesa ba
1: lana o tingi gyunem nanga sozo ki chingne o tol shema tamge tinte toli na tsamjara masung ta jangdang de masung o tinte si lochi si ki tse so si tinte si ta diya nanga gujo tamne ki tsamdang di jibdang yone shine tuenbe sora shebre ta yina tamche tungche cha di ta yagajin shaobin sora
2: rwa
1: di be di tuen yo mara 제가서로 독스 레브리 다 이는 알아게다 밀롭종 세제 단다데 미케바 망고요르 텐졸라미다 망치시탄 파솔로 모시메 짱게르바 한딘데 직직로 롭종로 세제다 딩응긴 아랑 델립투 잠게 잠자당 두르베제나다 다 소소소 짓난 하스고도 인균도 침부 세부친이자
2: 야게
1: 어 다 이나고 미세긴데 초바 다가 능신 야게 로고도 능한 주 잠제데 다가 능신 고고 토르지 당고르 세나마 소 토르동 것도 잠바 아니 다들 마뇽바케 칼레딘데 체야데 딘데 용게데 다 이나 소소 직소베 고할라 양팔미 케바든 케왕텐데레 티지지 양고 약도 당티레 부제 토르당 얘기 딘데치 엔딘데게 심주 맘께요 짓당 셴마담진이 메비나 아니 간소 토르 참메르소
2: 장장로
1: 장장르 다다 만족이 뇌니시나 다가랑제샤 만족이 도는 간소다 샴주일은 주어 로다르시 고 세시소르 땅 간소디 내리세고긴 종가드윈 마제베 디오 장 종소 차상는 간소 로다르시 딘데 주어 다 딘데 주도 만족이 도로 최쇼디 디랑제도 빼나 차지샤고 만족이 나는 간소 공림기 시주이지 데이터치고나 코커도긴 정신동의 대비지 캐치 아니 익제스 캐치 만족로 로그인 다는 아니 면은 나는 세우지 미샤 고가선 직 딱딱딱 미 망부지 로용도 잠바 고와세 레마도 소라다 지당지당 직직레티베 레가르 제 데바마도 티기 고예 그 삼누나 샤에 나부터 지용 야가 그 뭐니 그 시주 상부텐데 여바 강신의 대도름이 괴담다 루제텐데 시브라 도스 루용도 시도 잠바 망족 센난 예리다 하정 간다르 시엔다 마다지 망족 레베난다 오 디디 잠바 고주 담는 디네지는 디네 오타 시주 디네지 여바다 콘조 디네지 베는 가랑 님만 망조는 대바 강시 오 망조 땡티 딘제 유 아삼선데 세만 않고 띵 카지 응어서다 미 드로거를 방 안도 좀 제대로 이지 그 가르서 좀 제시 딘데시 거 제비는 미자지 거 때문에 엔 대는 응어요 당 군이 숭제 제지미 지용 거 봐. 엔 미 강조 뭐 매비지 강시는 안조 여어서는 용 말로. 엔 대조 미 숭제 제 지용도 좀 아니 망 제비 냠용 거 토킹 게는 안 되지. 땡 안조 준제는 무슨 내가 들 딘데시 톱 여어. 엔 딘데 인도 좀 오늘 때 내가 들 가신 대외 진인 차르차르 베딘데르시
2: 베딘데르시 담주다 크리네 코 조디 직 소사체야 디다 소에기 창조에 내리 도조디 거지 마트야 베딘데 아무 유딜도 와
1: 제세레샤
2: 시크리아 지세게 용들레
1: 제제제 다티 조부직다
3: 긴스나 도지 라지 다버 탑진 통지당 괴주 담링소 잠취 망보 탑된 농용신 탑용 종기 망비 공개 탑된라 링교 첨보 남겨 Loon dada ge rin, kong gi rang ni jia chab dion xie bi lan bar, xie da yang yang xie jin yue. Wa na, chai yung xie ga di ding du chab dion xie bar, ga ngal gang da chi si dam. Da bar rang ni jia yi la qi mu xu jia zam jia di gong yin xie na. Di rin, ba yung lung ting nian ting le kong kam gi lung ting jia nga dang ngi ju bi xiu lam xie bi le ching nang, di go ni ka da xie jin yue bi, qie ji mun tu du xin nang yue ba xue.
2: Gena kiran gita tanda zamja da mambuji zambarwa Ndi na lo gena kiran gaji zamja mwishu jo mara gena kiran Ota di ngunti yagudwa siya tanda gena kiran gaji yang jik zamja rishinu Zamja di kanda rishinu
1: Di nidong chogi lolo nganzo Tindindo jik na ngay zamja di jik zuzhang yoga la sanyi si
2: Zuzhang yoga la?
1: Yoga la sanyi si
2: Da tanda nganzo yoga siya
1: di Odi yoga di siwa
2: Takpa da diga la
1: dirwa Di siwa da mingu kanda jik toba rishina di 순장되기 딱 육강바디 딘데 강송다 그 내가 돈다스네 딘데 지리 균쇼지 단 로드 자만 안주디 강바도 고고 잼니데 따치탄 뚱 난고 잼니 요세 따데 민도 소리스다 딘데 그 토나스네 삼제시 지빈데 고조 담네 신나다 근데 괜찮아 아니 차표스 망조게 딱 땡조는 무슨 또 드라마 유 다티 강송 벌써 조장 요라 그 거기 시지기 거기 내가 지금 독스 티제지
2: 난데디 조장 요라 그 시지 거베
1: 어 그 시지 거 다 망조게 나 그 내가 간대지 딘데 거도 지를 티제지 디 망조 망부지게 아니다 하장게 땡조도 가우시 오지게 땡조 어 다티 좀 저데 나래 그 원에 쟤는 다 망조는 다 로디게 난 디게 난 치탕다 제대지게 디 퇴자 망조는
2: 네 쓰는 내가 고야 전에 지 잡점을 써야 되다 잠자디 나로게 미나지 카고이 제자는 미나디 시가다 근데 턱으로 가게
1: 그래
2: 근데 칼이

0: 감게 비왕다 느리기 쉬니 냠도 송대지 간주 딩정 부비 아니 계절 뭐지 그 세워지도 간주 진짜 냠용 베레기 디토마스 되비 디 냠용 베레데 마중 송선은 단답도 나 간디스 동기도 없으나 간주 교제리 소소소소 계절 소소소소 딜 카담 데메 답이는 간주 소리지 담녀기 뜻이 잡으시는 시가자만은 참아져 없어로 지나리 느리기 쉬는데 느리 마도 셴바 참아져 없어로지 캄바게 디가 쉬엔서 디는 매 마도 콘 간주 참 맞아 없어 디제 소라 통도 아니 그 찬용 용내고 보게 있는 간주 규제들이 야를 공도를 빼 토르 땅고 독선나 상문 돌 되시면 다르사데 사건 디레지글 레마도 디 보게 되는 메시지메요 다 단다 소발 민작 취업에 가르쳐 주는 데서는 느리기 쉬엔서에 민작 취업 세우지 중라 다 디는 선도 대동 간주 다 미소게 나와는 느리리 어 쉬엔데 마도 민도 아삼서 느리 가도 선에 쉬엔 마도 민도 아삼서 디레 나와도 다 느리리 계준데메 단단히 했어요 불안을 계준 된 님은 나님도 망부 중심 대야 고르즈세야 담 종세야 다 루돌 차상 셰바 셰마세야 다 이는 뭐지 그게 담 되나 내려드는 되는 대문 대조 상만 안도 뒤 망조낭 조도 잡아 두네 제교리 변나 차차 송선 대대 다디 고 멀링 야르숨바 코르자 남동 셰바 셰마 게츠기디 생고르기 겐자 점이 나서 다는 간소 무미리니 슈샤는 루기야잖아 다 다가라부셔 망부지 다디 이나 같이 단 야가르면 난 취그래 같이 종르면 난 조 심벌 다 같이 단 서구르면데 다 서구르면데 야 도로 못이지 간소
1: 종
0: 종르면 야 포토비 딘데 심주지
1: 네 갈라다 단다지 규젤 다 남부간데 다 슈제다 밀로 뉴스 자나지다 도도와냐 Gelatina, Mixaki, Tujilim Bushes at the
0: Susan. Dindy Chungsang Arantan, Antang Sobuchimone, Tangaran Kilasangi, the Tangun, the Kukas or Dindy Chumas, Yenangaragate under the end of the same consul server. Dindy into the Tanangaran Somjak, Lotinangi, Kin Sosla Sangichi. Any tanning singing around him, Mikisangotasa, Kinto de la Sangichi. There's some moaning at the Miss Dina, the Sosu Kokas or the Chumasomato, one at the Tugin people super mimicry, only. I am a little bit of a problem. Tuk se anya danya suru cici tu suruk tinde shub dila ya kuci ti macam macam cici tuk se lebre.
1: Yes, betul.
0: Ani kena ni macam kawal lecun kawal yos. Tapi ngan titu zaman ngan tu mina tapi senchar lecik cikgu ar. Tapi o titu kan kawal jele. Tapi ngan titu ti kena kan itu ngan nang dah minu tapi rang inji minju hutta cici yos. Tinde kece cici. Tapi ni macam ni ar lecik tuk se lebre cedo. Tapi ngan ngan nunggu cie koyer rang itu mes dia nang. Tapi ngan ngan kum tak bet jinih suru tuk se tapi cai macam kokap suru macam. Tapi ngan Tuksilin bujusa zau cireman, tanangarang nunggu cisa tet sembenangbe, mesik be kunun gube sorasi tinde lelikya gosor, mo tinde ina, taka nengsingi, tadi ngarang zamja tonne ina ta, tinde kes tonne, ta ang tangbu, niwa desya sasa neng tinde tangbu nga, legunan yongdu kangdila, konsu kenga ta mi, kencaya la tanangang zuti, legun kenga ma cokzo, gemare, ti tang, ang taka nengsingi tia nangge tanda kengkunga jama seta, kesan ruma. Dawang tu saya ngaco cawu cium batang tinju yang kere, tinju kene tang orang tin, kuce kila mu tiada tinju si tuh sendiri yang tu zaman konsuk, kuakar senada, tang alat tinju si mesir kila mu susu pam tinju pam apa pui bisuk la, anda konsuk ngan mesir lamu susu, tang citang di mebi na, tanda mangsuk kena orang leh yar baku, tang orang kena mangsuk, tang tinju si kila mu kuce kila mu tinju si tuh, tang dia nang ngan cie macam saya keke dia me, mek kuakar dia mek kyu ngan tanda la, ngos legu nang lugi kyu ya tanda la. Sosok game ini ada, siapa cahsang ke rubrub je jebe, kau kat tenis di siapa? Antara semua orang ada senang tak? Di sini bampar pun, tapi mama angin itu.

0: 야 잠레 캐산 너버 댄듀케 강메 도르제 란달 능죽다 베테르 조켄 요바캅 톨랭컬 겐노 탐지 테베케 머클로케 곤네 도시가케 트마 탐지 타라라 카샤 타타 텐텐데 묵슐록 참 밤밤 텐텐데 묵슐록 참 밤밤 루하베 탐지 겐네 차서발라 답케 곤네 다주 파메 텔라 쯔사미 발라마르 보챤케 군둘라 푼네 서다세 큐르다세 라소바타 랑케케 땡 요베케 탐지 베데 라마르 보챤케 땡라 솜보 쨍게데 히보 잡타 탐지 데 라마르 보라 푸 테넬
1: Lurjun denda yu, lankar yorke sajande, ta anu zomba tera re, zanta zirchen tamchinde, makchi re re ngayabla, zanta zirchen bujo tatawa chi nandayin sende, donbimbi gyatsa xelo tike, tonjo mibe lo tungton denda ze lemba dalo. Lengal.

0: 이런 게 제일 좀 두게.
1: 다이나도 아니 저기 카 카나를. 내가 정말
2: 맞아 이나는 고추 날릴을. 좀 아주 간도로 잡지 좀 처음 개복 그러더니
1: 날리시는 로가 제시했고
2: 날리히리가 레는 로 좀지 칼라린도 쇼르다.
3: 로 순교 하장 제라 나송 그 리가 시바다. 예수 나송의 게 마코나 딘빙하게 동초 제도 코로네 롱그룬 로게 교 니도 쪼조 로콘라 타히토다 닝네여바 제케바다 제종치위게서 전란도 제뉴여바 시 데트리나야 콩게 나송게 리가리저 찬조 띠니마시바시 띠피첸치 엔조시지
4: 템바그나케 있는 거 들어르고 초간 오고 자츠는 드니 저카얀도 초안을리 초데 통통 못파조 쪼게 에트르샤다 엔로
3: 딘비 나마 가정 토딘지
1: 데 만로라 지 전요알레
2: 만로 저리야 나모 아 예시야 전요 아도고마 착시 토드르 도고마 착시 토르 같은 지지지 아 저렇게 접시면 다야 아까 그 대캔도 리가 될라 단원도 치치네
3: 밤버 중간 나송아 겐제 딘바네 콘츠 준도가라 나송 그 리가 린찬 조급에 깨자 희진도 콘츠 니 돈도 깨자 희교여바 니자 희진도여 yuan jia guan xin de li la bu ju to ju men dou ji yi ge ni wei lu ni na ge bi zu bu jie dou dong zuo da nang mi ka da la jia yan yan xi ba jue yin ni zhe ding dong men zu ju le men tu xiong ge yuan jia ngai ye qian jie guan zhan duo dong bu sa ban zu ju tang chung xin ni de ge kong ge nga san ni zou bi xin na de cuo da jia nga san ni na ci de ju xi ba da na ci de cuo zhong cui nian de ban ju ji yong bei yong kong su ju le ge 半不是走错开中的了拉土中最中么关注多几年江岸的美脑的冷干的那里嗯从崇拜县族群门的忙出青阳的拥抱不早上他也不找不理他我们日归汤东的大家我听日久了呢没事呢修补家西街都就有把他罗那几句的顺便给不得一起把家这些当土呢这更不如拿送个那个干心比较能有把事
0: 半不是总跟那送我跟着顶班的。啊，你这就希望不能到这个的，这打算没把他这么差的过。这能干错了，这在那就完了。那这个理解的，他跟我跟，你不是在，你不明白，他那忙不了，这不如把现在，哎，这些他都有了呀，这些人没的，这种他们家靠的，可有人送个押金的，这一家他不给这个，我也不咋呼。
3: 给部电别做办呢，先行动车怎么应不了？第三件事，大大山东日本呢，我听个就把它，没事的说不，天气都交别，哪只的呢？空给罗松叫拉长些，电送些别，准备也有点事。别下句解释一坨，电把咱单位，先我整理的把月别，任何就当三十五日里拉些别，你都是一年早晚做把它，牛工别把，乱得几把节，小月把事。 群众就说，云南郑州街店家雷军天天也不准呢。云南街三千女子查东他觉得，店家忙不停止了年轻女把小用的铁路东西。你家的看到中间街，你都见没你就在住了。群众就说，云南三千女子年个了，多单村子大，查东他觉得，我他南郊街的店家众多，地了俺别话者。大天街南郊呢，看到云南街也偏街大，查东跟着店里街做你几把单。 天天蓝小东北大，价格价差控上一家，云南郑州查东具体大，我做这做，看到店里街年根快一些。南郊呢，大家都忙不比金币，空投高价，年轻一个云南东北去了加把单，三月的把作价，投出年个短不了零头几斤，年根捏做短的，年轻价格，九月打零单，年个七八折，十点郑州多单节，长满年了云南加把单，江里价格，三年十多多单村的几七八折。
5: 那在这些作用给你们研究的大家给你，这就难比当地三百左边，年限九月定给七八折，年限没那用的，恰怕满仓右边，丢就等着接，连续签约二零几天，就你能做多，家中产品得知道，六七点多做价，连续恰仓连续七八单，给你家给些今年才给两件，也六月别啷个单，忙做难，连家按时都就了，光是点评啊，吃顿七八折。 云南郑州传统地区，我做这做，看到店里街当直播中介帮忙的，大天街南中街，看到群众就叫云南女子解决单独的，年代大年代，小忙年过了，年前我大姐姐女婆来给姐姐一元，俺最穷的来店里，我过来工地动画单，穷的来店里，妈的来工地动画，云南街年过下冬个，确实蛮多投入动画机器呢，空投国家云南店家下冬单，忙做解决底部用具了，女工用。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계 넘버 2 샴라 생규로 냠자리 전쇼 주인 디글리 군의 비비니츠 체니슈 총인기 나로 중국 중앙기 직접 수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미만 소관 채무로 컴부치 미만 단기 주시 최조 뒤비 주시 홍선의 제재 난유 시진핑기 컴부치 미만 당 운인이 로든주 통화 코로바라 제시들이 쉬바다 컴부치 미만 단기 컴부치 고치대 계급 조정다 미리 다르게 자세하게 넘버사르바 균제 메바라 두규 문둔슈난유 시진핑키 너는 다와시바라 나랑기 컴퓨터의 계둔 점리슈대 컴퓨터의 고지바다 냠도 퇴랍사르베 퇴남군기 중국다 컴퓨터의 레왕직둔 초보조규 리우사르바 두유 로직락잠징 계급미비와라 편준 이체 제슈 균둔아 체로 침바다 개공하기 냠래 균제 메바라 띵섭도 칭대 중국다 컴퓨터의 수준 자료래 퇴럽기 난도 살방은유 중국 조화지 도덕 바르솜토 컴퓨터니 타고로 친리기 존내의 갑조수 지워다 컴퓨터이 계급기 당황다 된자라 송경다 랑수의 계주도 참배 공백이 럼비토 규규로 갑교 타지도 치기유 중국 조화지 컴퓨터의 초와다 냠도 퇴몽토 시디 송어다 퇴몽토 콩베 튜니르 치바 튜모토 다르게 용어 치바 중국의 컴퓨터의 레왕직둔 초보조교로 꾸디 댄디 동화제 체대 미르기 레왕직둔 초보도지 배둔족도 유지 대나유 시진핑키 민가라 예지도 서구기 투법라 묘증 체신 띵섭의 균도 조신유 중국의 컴퓨터 계급 리뷰 락당 제대 균도 추 긴지 쿠르바다 승승추 양탁부의 럼부송대 서구

주어 레과르 나와라 마라네 베디 미드윙유 로드윈 시진핑기 소신남외 중공 중앙기 양탑의 고지보 중국으로 점령 기부 끊기 통주수 교류배 공백기 중재 토받다 점령 계급 카다 사바도 컴퓨터 수입에 콜러시뷰 호조 계급기 떼닝다 공백기 체도 레기의 개진 표와라 닝위네 저시딜리 쇼주인 중국 조지 컴퓨터의 스슝다 미망당기 장외기 계수다 참배 공백기 렘부 당과 체바라 갑교다 컴퓨터의 변주다 지조 공백다 계급기 디베 기변 송주라 갑교로 체바라 통지치 쇼주인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생기는게 구함사 샴리아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리 세슈기 팅디리 제인낭드윈 조니
6: 게스지급 한기 종리리 창키 칸소소르 기니의 종리타 하사스딘기 종리 로쿠리의 종리 몽쿠이기 급기 종리 黑山集团기 급기 종리 제탄 젠좀나와 고르타
5: 개급기 주식고시용 한정기 로에브리게 중통시험타 제체나와 고르
6: 중국니 콜라시비 돕쇼 강자식이 남시베 고르
5: 콜라시비 중국을 가신체세 토르조신 유베 고르
6: 중국 탄 텔랭키 벤조 총퇴 마조타 신덴베 피게 링디 방코도 니로에 고르
5: 중국의 고모 얘기 체로 다니 자주몸에 토네 콜라시비 피게 라구디 동신 유베 고르 소이
6: 샴러 팅디리 챙기 낭튼 십천남 선수
5: 계시지급 관계 중의 리창키 지지 니숨니 다련토 중국 편에 니동자미 뉴스줄류 열두 다오스 링디리 슈베 기니 예종리 우리바타 하사스덴키 종리 비기지 노후 로쿠르 예종리 징미시 몽구이키 종리 우치얼리 黑山키 종리 사비이지제 타제체나유 리창기 뉴웨로시 린주 시지핑타 예금의 구치위에 특주기니디워 중국타 예금의 와르기엔드와 균투 띵섭타 공비친유 중국 초기 예금과 타냠토 모두 배준체디 초니위저와 타냠레 균체메바레 띵섭타 띵디용결의 구디 동두 예지수무시 우리바타 제체능급 리창기 중국 초기 예금이비 와르 균용기 특주냠레 로데저와 주니 로주코로와 구급시에디 그니야 초타 수균 자시 다르비동타 신뢰타 묘송 딜레 망수소 캡콘기 냠레 띵섭 토동와 무즈타 튜레링크 록슈소 캡콘기 냠레기 민문배도슈 옹옥된 체비제기 계급미비 미마라 편대 대외망와 준두 유지 숨시 우리바이 기니야 초기 중초 타냠토 시메도소 존내 남자 라구디 딩섭동타 벤조르뇨 촌타 멍시 주주 뉴기소 케본기 냠레 야시르다네 퇴레 냠레기 추세 토르동규 리구치기 유지 숨시 비기치 노프타 제제 능급 리창기 중초기 하사스덴 초타 벤조르뇨 촌타 뉴기딜레 냠제 냠투 메슈리네소 케군기 냠레 딩서도단토 라단제네 주구타 하사스덴케 레와지튼 초바 준두규 초니위 토도 주구타 이시아위마 상하이 냠레 딩주소게 줌시 나 튠조르 쇼데 텀섭 제고시 솜시 비기치 노후이 계급니비 조다기 하사스덴 타 중국제와 조덴케 로숨주 사르바레 레바레니리난규 하사스덴 초기 규지 람치 냠주기 냠레 룸시오 중초 타변 저런 요청 타 미추 링내 캡콘기 냠레 딩서토 동도 유지 소무시 지미시 타 제체는 그 리창기 중초기 로코리아 초 타 칩시티 편추 이지치베 멍시 띵부동 타 요청 타 로진치소 미추 링내 소 캡콘기 냠레 딩서동와 고이 남베 이시아타 시디 가수 체면 구이 개변조로 속주라 구이디 동어 제이 콜시비 툴레지타타 코트지타 예린차 디니용 와르 숨교 진도 유지 숨시 지미시이 로그리아 초기 죽초 타냠토 기금유비 조다기 시둔 캐친 퉁규 야부치디 벤조르 요청 타 토사르 라제 메슈리네 소 캡곤게 냠레 갸체 동어 타 총마 냠레 라슝능 겨바 세구이 타 게지 시디 데니 라구디 동어 제 첸두 유제 숨시 후치아 리 타 제레 능게 리창게 중국초게 토도 바르 숨 토 주고 타 몽의 케저와 테 타고르 친디 게 네부 케친도 샤토 몽구초 타 콩비 라 텁주 게 리투 라슝능 겨바 타 벤조르 요청 타 도스 데르트 멍시 주주 망수소 캡군기 냠레 딩섭스동와 초마 냠레기 롤레 섭토동와 제기 콜레시비 호조기 키벤라 투모토 송경 친두 유지 숨시 후차리이 몽구초기 중국지기 자동 라지손 타지 주워타 중국초타 벤조르 뇨총타 신뢰 방미 벤조르소 캡군기 냠레 딩섭다네 투모기 키벤 송경 친두 유지 숨시 是不是一起他年轻那个李强开的路呢？中国他黑山给和你被编剧了玩，亲自组内落，你去考虑外落些些，中国缺给。

0: 불교 토발 갑결체유 니투 중에 조다진 좀나네 초니부 냠레르 슝능 강도유베 다다다와 티토네 콜레시부 냠레타 총튼 마조지르 군디동웨티 중군의 계층 인신 체로 조심바 문구 유지 손유부지 량진회기 대신비 로주타나 중국장외기 피게티 뒤제기 딜링기 콜레시부 콜요리 전식시 코리오티 총통정원의 대비주인의 중국 포기미 간토니 멍시지구기 추세타 수준누바 미슈 마제시균지 토르단규 대윤정부나 중국 천재人促장배타 제뉴토의 신대민의 소경와르키 님구상보라 제퇴통신치구유 교연티다키 중국 변조 퍼규타 교뉴르솔레젠의 군디뉴인덴티바타 그르주고의 제춘 미통출계라잠 우주토교로 로람체 유지송유부시 탈로니 중국 롱아첸 주용아바 고수비 로인신 롱아첸 주용아베 차르고이자네나 예동캠이 숨주로 파르키 계급기 변조 폐계기 존에 카세수유 Kileki, Togur Chimbu Chiba Singni, Sanji Chipsi Ginyinka, Motu Chiru Jowe Tuba Wu, Jungu Benjur Ki, Jidar Chini, Nianchak Gyunkyung Chiba Ta, Jidar Chini, Zone Kipkongi, Pige Ta, Chubje Rengsin Ki, Gurju Gu, Kolejibu Benjur Pargur Motu, Ligi Bugu Yimba Tishi. Liangjin Huigi, Nganchur Zhunan Gyunkyung Che Gu Kum Tsen Yu, Niwe Lopchi Rin, Geji Nguilo Tipsa Zanzu Ta, Gao Shen Suo, Geji Jixi, Zhongkui Bianjo Parwe, Nguanba Toru Da Ne, Zhongkui Bianjo Le Yi Qi Dimshuo Pang Yu. Nidong Yami Nishu Zizhu Lu Tui Zi Tang Boro, Zhongkui Gennan Ki Tungi Rin Tan Don Boro, Tui Zungbili Gacheng Nga Tan Cheng Chung Lewo Pan Ne, Kuala Shibu Bianjo Parwe, Gui Shu Ke Chin Tu Mo Tui Kuru Yu. 중국변조르키 시균키 리차티 캡코망보로 계지조달 고급제바마세 계지냠레르 리기케진표유 티안징네 누규장매 수준캡콘수 중국으로 총재문세 퇴보톱유 니누타 롱누소 누규장만네 록제타 누산 랑콜캡콘파 중국의 시균진키 갸르기토비 누규 퇴레구지체디 Güntü piyge tünyir sikengi kıpta kilegi yiwan çokşu çimbudinbi nyamle jodar kürüyü. Nyine Zhongkui Cenze Sardu nübega nyamle joda piyge yonwar gəbgör çitu. Sucun leri çüygi mitab jinnü peyju ta çengzin ledini. Menju takju çüysi ta menju ramdi lakzepa. Zhongkui Sardu gi nüb çimbu ngunbati. Sartar Benjur Dishi Suygun Pekegi Tuncim Lejene, Tungegi Lechu Chirudonga Ta, Sartar Tunle Tungguro Guibi Donga Masi, Leshugi Kukab Duygur Pendo Yubarjeji Songyu. Liangjin Huigi, Geji Benjur Le Tungchuygi Zhongkui Nipabla Tunyin Kechin Denyu. Kolejibu Benjur Le Nyamle Tan Jinzu Nyamle Chigubata, Leshugi Kukab Duybata Mangzu Dizha Chirudane. Rintan Jita Tegi Choka Le Kukab Tiwe Mangwa Duygu Guyu. Tumon Jinlong Ki Duntu Choka Ki Nibar Tu Kibin Ki Tunja Tsuwa Ta Nyingi Nibin Tan Rintan Duybe Rokde Zhwa Zudi. Tiwe Gunsin Tan Targegi Nyamle Kuryu Duygu Si Sondu. Mingar Zimling Ki Cho Mangbu Gu Xin Yu. Chongtun Songkyong Jinlong Ki Gowu Bubu Ta. Kolejibu Benjo Larsur Ngar Xin Dinki Mibi Rengxin Ki Kingbi Gep Jung Wu. Zhongkui Kozhi Kozhi Ta, Chongtun Ta Majo Kurgyu, Sardui Ta Lakzai Cegi, Leishu Ta Zinyu Sojong So, Kepko Mangbur Bucay Tui Pekye Le Gundi Da Yu La. Zhongkui Goyi Chajun Ngui Le Dini, Kolejibu Pekye Le Tungin Jani Geji Nyamle Le Penpa Tiwe Chiwa Jun Yubashi.
1: Isha Shalu Nandri Ki Chungyi Chimu Gao Jing Hong Ki Ni Chari Zhongku Ta Isha Shalu Nandri Ki Cho Yong Ki Topju Rao De Jawa Zu Ni Luang Nga Kor War Dendi Shu We Yaga Da Lindi Ta Che Du Nian Shu Yong Zha Cong Tur Shu Ge Nian Shi Nyok Zin Che Ru Zhu We Zim Li Ren Xin Ki Zhe Long Ki Dun Du Isha Shalu Nandri Ta Zhongkui Mu Tu Nyam Le Ding Sab Che Di Se Gui Ta Ti Xin Zim Li Xi Di Ta Tar Ge Güntü Pi Ge Je Yong Gyu Re Le Ki Ngan Le Chi Wa Bu Gui Xi Song Yu 高金红旗, 切东国别国际国际老人, 中国塔一下下轮南地旗, 令门切国门所出不念, 年冬亚美女士记老人乔勇旗, 特区肉的这娃组别派来, 一下下轮南地塔, 中国这娃军团啊, 定色的情绪, 年度人民女生落在中国一些下流南京来启动南京企业人堂多么的阿国同学的车来给我马赛中国他一些下流南京给人民女生可以给送餐来我们些人把的区域了明大贵问题叫你给着我推动定居他顺手给看把村越接送一些
0: 年这个错给人为团聚出入军队依然可以推灭在你说送你或者此错过别的国企王马赛着准抗养都没了您出去业绩所惜这内罪依然他而且全民前阵了您呢电器采购引起些于不是而且总统期在你说送你依然可人不脱学给对您是不是唐林采购没团结不他给这对称女别这些十七的名字推多多一人了从这切割引起写不他况且一人去随共切不切把定而且却给霍姆斯出国国企局军控前年错到高动切割明白吗是而且高级女别一人去问问题前啊二年撒家谈面具问所女给了居国引起写于不是年底我咱们托一人去亲自表政策别给这对称女别这些十七的名字一人土豆跟婆婆人对这贵了从这级别其实那个没不他一人去高级女别给侬撇去七八村子抗压没婆婆才给引起写不他年底的一人去总统去一人他二十三十成对那碰点年头出名了中国的天南中民世界写于不是整个人给狂塞了才年准修建自动住了谈着阿姨第三年其他的社交订阅
2: 巴西港给这年昂大的视频呢就是吞于他视频给车真塞不通图片落地不能求
3: 节目对战吧擦糖而且农场军备呢第三年片段约是
4: 第三年其他的社交都约
5: 写了这边这里啊恐怕假表给你呢此人我就用途不知
2: 这个都得咱把干活的选笔呢旅行用外马车很多呀让国人嘎宾那就来阅读给他
4: 第三年给他给恰难阅
2: 给你一万钱呢听过杨家的撇绝东土
6: 给公姐姐弄住杨四千呢第三年偏多千不要事
4: 第三年对他那么贵的头南恰贵别千万喜欢
2: 旅行给刚刚我将给军心给第三年给苦用我来压的住着
4: 第三年给中国俺做长美，俺们都送勇气。
7: 北京龙城年轻力空，抗给龙城人。中央龙城年轻十七力空就不给力争主动协策了。
8: 北京龙城年轻力空，抗给龙城者西北人一起被年轻，西北人也
9: 满足年轻。
10: 亲爱的马多罗中主播主播约的观看说前南极达达年过出品人前天呢北中龙城年轻力空抗给龙城者西北人级别人前提时第二个西北人学习的村农西北主播多西北中业西北中端级南四零千算展着西月向来是这暖的年数
11: 西北主播，
10: 西北主播，现在那么多罗昌主播这么有的，第二个西北主播这边呢是林青龙啦，因此话个他纽约啦、罗素、青州、东区、美国的就是个基因。因此罗家村镇村妈。但滚血罗素就觉得了滚血罗素就是门个等了没给这是出地摊个罗素多有名呢是出钱就巨人就行个但这个没有的这里的个是呢纽约的啦没写一类个早个尼罗的黑度黑度就觉得这里的个这个滚血的一个宁波啦越有日子的个宁波越的这里的个是呢厕所啦这个一直多丈母娘用着开电车了那把这里的个因此完了滚血也没呢新国头把凶案里罗顿也完呢凶案名字完呢那些等着解决性格那些人的呢因此罗扎穷镇个滚血罗素出西部存有性格纽约了滚血姐在顿月的罗了你母归班 Tumung

초보 천천하다. 다 로제 정보도 텔라키미 아 희양연대 야모연민 정말 월쇼도 토탕 토면라 라리도 제마지 다발 마민처도 정보도 톰보처도 롬보유스 간가다 너지워라도 토탕면 바소가 로제 정보여들라 샤왈르조 쇼알라 가모조시시 지디 Chola, Gali Tanji Chedu Siwado, Yang Yang Panyang, Yim Chibaga, Nindu Dina, Choga, Lungri Zhongbu Yi, Zhongji Chedu Pabaji, Zhong Tungi Shi.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드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트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Bejong Longchi Nyenchen Lekong Kamke Lhopchi Lechen
1: Bejong Longchi Nyenchen Lekong Kamke Lhopchi Lechen
2: Jachiwi Senke Namba Tsuma Kanzan Ngane Bejong Longchi Nyenchen Lekong Kangke Longchen Je Santa Chichi Lechen Ke Gengen Lozan Nima Yin Tini ta za sanjipa ka tini ma ta chichin digi chanrabo di kaanki di yore sepa yinna ta naya tambo ta nril di ta ming na ya go gorni nga zo to si ta kasab gu zonrabo si ni ma hiji di chanla kai da bari ta shetankar ta ming na ya da ma hiba la ta kamdala chenpa dhug to ni ma hiba tenri jiri tini dira ta lontun goma ga na la ta chenpa tambo tini ming jit kandri jiyinba Ini ingat di ciri sini, tapi minggu kodain dua puluh kan deji, bahwa tak dini juga orang ni ngaco mata deji kipatin ciri. Tapi tenje ini dia, tapi konggol hantu ke cijak nanti dia lah. Tapi ikde ngaco sangi saja kita ni dua sen dua puluh kiri. Tapi ini dia, tapi ring ke tapi hantu tu jeng gola, tapi dua tiga sen gora ni. Ini mas sahing dua deji saja tini. Chua tambo de kaan rei se na Saji sunji ke yige nga nani Ta saji sunji changba ke yige tiso ke Ani tenji ngoo tuyen patin de yuer ka yuma rei se Ta saji changba ke nani tenji ngoo tuyen patin de yuka me se Yuo na yuo bi jinze na me na me bi jinze Wata tei ko la chua chike pare Ta ten yin de le Nda segi bi ki jinze nche rei se di le Shata ka ngan so Lontu koma nolo ming chenyi de ma Ya na ming koden de xie yon di le Yige teman duni tenju ngoza tenpil ke jala ming sewa reze ni Yige teman duni sewa tiri Tenjila tako ming na yige chi changba ke Ani ming sewa chi Zawa nini kur chato mede pa ko Ming na manta ya yige nini chen digo kruwa Ta tenje chi yindi le Ani saji yige sanche Teso teta yige changba rabo chadiyo Tenjila ta saji yige sanche bi yige changba teso la Tene ten tenpil ke Yige chikchang mese ki pare Ta peji datik ani wanda tangpa yinna Tini yige changpa ki tuyen tenpa chikchang mese ya Ta tenje chi hiye yun pi kasi la ta chandala ta ngansu mongpo chikla Ko tokpa Tenje chi charsi giri Tokpa de kangri yese na Ta wana ta saji sanji ki trig Saji sanji ki tralda Pe na ka tabuta Tini nga tabuta Tini nya tabuta Tini cha tabu Tini cha tabu La soba tenje ki yige yorwa ta teso ko tini tenju ngo tenpa maridam pechage na ka se ate ge ane ngansu si saji ge ka sama sasa ge ka kesha hiji ge ka o ndig ane tuente saji yige senji ko nono ane ka hiba te ge tuente nga maridanya beke tuente ge ta toba chi ngansu mongpo chile chari te chage beke jense te la yang sanlo ju tangna kuru ka me san rabo ji yue bare te kaare se ba yin na shir ta shil ting san le ngansu sama la soba saji ji ka dang tini chi nana chukde pi nya la soba teso ji ani ming teso ji kurung ka gano lo man dun yu kasi la dra gano dun dang ki chan hiba yin na yan dra yang na te tabo ga ta nya dang ka dang ja la soba teso di yizu kuto to man dun yu kasi la yang tini saji changba ji ka dang saji changba ji nya la soba teso dang tan do na dun dang ki chan hiba yin na yan dra yizuk chotong chan tiba yin na yanda ane nrabo nrabo chadiyo tenja jila teni ane nga zo mongpo jik chire se dila sama saji ka la soba teso denyo dila yang ka se giyo re trayong bi ka se la ka changpa to giri ane saji sanji gu nongla ane ka ten yang ane nren dila ka se giri trayong bi ka se la yang ane ka changpa to giri teni dila tenji no manda bi chepa na mandu jinsi tela teni saji sanji gu nongla ane ka changpa to giri tenji ngo tengu yasa re nyan bi ta toba ta teni she giri Ta reddi ta wenja ten oma la ta teni na chepa chenpo yo res. Jinsen kandre de yese na saji changba ke ka yina nda. Ani nga yina yanda, cha yina yanda, cha yina yanda, nya yina yanda. Kanta je saji changba ke ka la soba teso la ani ko jinju te hiu yo mara yige changba chakyo. Jinju ma hiu ba yinza yige changba yindi le ani teso ke ta sama saji je ka dang, che na ke nya dang, ani tunya ke cha la soba teso je tenju ngo te tāngi nē nē tēng kā mārēs tēne tēng mātā pā yēn zā anī sājī chāngbā tēsō tē anī mī mārēs ekri 원나 민 인켄지 야나 민도 저르비가 카다 드니 나다 아 차다 냐라소바 텐데기 이게 대소데 아니 대소게 아니 대니 못에 마 말이다 무슨나 대소게 대니 못된 거레스 왜냐 대소 이게 짱바 아레스나 이다 이게 짱바 많이 바리 파다우나 이즈고 토니 비바이나 이게 찍 짱바가 좋은다 보지 지어때 대모말 민도 저르비가 카라소바 대소 이게 짱바 많이 바리스 진짜 저르잖아 대소라 아니 진주 아슈바스 아근 타텐디 휴요스 옛날 양이 자다 실은 안서 깨삽지 라소바지 가서 이게 때 파 소르 양이 치들로 다 아니 이즈 응이라 아니 아 안타데 저리 뒤니 딱 구치 찜북지 하나 빵세니 아니 양자로 왔다 아 되는 고도 라서바 제르디비 된제 그 아 되는 미기 대소라 가데 진주 아 토파 이나 이즈는 뉴스 마디니 그 이즈 양이셔 그 뒤가 빠 깨사지 가서 와 된제지 뒤가 빠인자 아니 다다다 공디게 반나 이게 아니 이게 짬바리지 어고 안타데 뒤바인자 아니 대다 파다운데 이게 짬바가 존다 보지 차디여로 와 고 안타데 뉴스 마디비디스 아니 대당 아니 사제군으로 이게 짬바티소니데 아니 제발 메디비존으로 된지 살로다니 아니 공기에비게 똑바디 흉기요레스 딘이르다 도도드게 야바이나 사제 짬바군으로 다 된된비게 이게 요마레스 대소 초마데 저 이게 짬바레스 데리 아니 니바데 강레스 데리다 민기 쮸데 강레스 데리 민기 쮸 다 민기 쮸데 강레스 데리 응조 가장 민기 쮸티게 비가살아 스키요레 조치야테 아 존데 마고 천자가는 원래 제대로 들이 공부게 이게 뉴버처럼 민을 잡던 저번 길에서야 아 아니 로빈 테메 삼보자 랑거 단주 자가는 원래 이게 코니 미용대 미국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때문에 있어 봐 나게 너나 아 아니 이게 짱바테는 마보지 아 아니 야 촛바라 때니 아니 대중고 땡비 민들 저기요리 근데 이 바이자 민게 제도 가리 세들 아니 이게리 니까지 이게 희바됐다 민게 종이야 야나 민게 그럼 미드버시비 그 여다 기샤다버시비 이게 짱바대서 거기 봐. 대미 됐어라 민기 제다 가르스 들 아니 아 이게레서 그럼 네까지 이게 해 봐야다. 아 민진이 주 종기집이 깨지 당 이게 짱바대서 거기 봐. 어떤 내지 차려레스. 스마트 처리에서 들 다 민그 고된도 마히에 가서라 이게 닌드니 된주 못다 된비 그 잡던 내지라 아니 가서 민서 비어와. 근데 얘들다 민그 된주 못된 히비까지 어느 못된 당라부터 가는다 지레스야. 다 민규 대니 모든세야 때 민규 코 실리 아 꼭 샤조데 대니 모든게 바데 다 빼나 머히 쥐비게 다데게 아니 머스야 게더니 민데 따사게 다기고 마히 대고이게 생제 오 대처리세들 아니 머히 쥐비 다데게 다 땡겨 머히 쥐비 다데 튀바잔지 아니 튕켄지 아 똑바글라 야나 로일라 아니 마히 대고이게 생제는 거 쳇득거 대 비엔 빼사게 나 카퍼르세야 닌천세야 로리스야 대당 대시 주비가 다대가 아니 민테소 다비가 다이가 되니까 잘라대소 어 카바리나 롱체 년체이나 대다버 잘라대소 소마티 아니 치리세디라 어 대다버 민가 다텔라 테니 아 아니 로이데 코른 착터그시 어 되는 인제체터그시 제세텔라 테니 치리세디라 미세야 대가 코르 다기지 니보트 주 모셔 잠바테 아 아니 코땡그레스 베지는 머세비티스는 머트가 샤탄가 마히 텐코이고 센치쇼 잠바치
3: 等于我的那种两个人，马东龙呀，没得破音个魔音啊，没得没原点音个，亚那刚要没去看见没龙破音，亚那家里音个别人拉手吧啊，你没得个口，谁那个吹不得口等于嘛意思，吹不得他的口等于嘛，啊，等于口我学怎么的等于意思，等于的了他，当然啊，你口等于我点些的了，没得个口你不得啊，等于大爷刚要融化的，没得大啥个大爷你不刚要融化的，你我的。 아니 이게 또마 좀 뉴비고 초바 아 되게 처리세는 아니 곧 땡기 바레스 땡인들이 처리세들 아 땡주 뭐 땡면 때 아니 민트 드 마드지 체지 쪼는 거 쪼들 땡인들이서 그로 아 배짱이나 사추 메누 라서 바데다 대주비게 자데게 아니 따사게 다기지 니보디 좀 뭐시 잡아데 꼭 때 맞나 아니 고소 미 말해 아 땡 터소나 대다 버 자데서 대 처리세들 아니 아 취 대당 대기더니 그 민디지 봐 어떤 일이 차려요레스 어 대인디즈를 어 그 민이민 그 책임을 보고 쪼디데 아 대니 뭐 때문에 또 어때 차대 봐 근데 지레 다 대처리 세디라 아 가상 그 아 아니 아 취지게 되네 난데 단 데비 그 좋아티스 주 거는 사신 도디지
4: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치 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낸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3: 드링 아로즈 히야트 체르세디 아니 스마 아 드니 민기 신이세야 되 다 오나 미 따바텔라 고 귀바지요 그러와 오나 민고 고 신이데 간데지리 고 실리세나 야나 고 니바나 버 간데지리 사바이나 다 늘라 아 나조 랑가르키 비군도 아 그나나 아니 미도 답을 만제나 지텐 탐지 몸바른저 대위 모바 세위 셔 네비 미도 답을 제세니 오다 내리숨 Dek tenchere se dilo, njite togo ngansu hija kanda kanyana, chui kanda kanyana, ta teso la pache wachi la, ane ngansu chere se dilo, mire re tagre es. Ka de, ngibo te dan te, yana chui te dan te la, rana su su ko tomo maye bagi, mire te mata pa yena, ane njite ta jite ne momban jeno gre es. Ta njite ta jite momban jeno gre se dilo, ane chui teso su su la kuru, mire tomo maye bagi re mata pa yena, ane ngarusu nginzo she ka wa, nginzo she pa la, ngibo te da ten, chui te da ten, nginzo pa la, Ani ko nyorama bo chungre. Teza na maze, ini pensu muda mu pensu parula, kecha hieni, goda treyong bikasila. Ani, ngazu jueja ga nandai mongbu, becha na jueji ga ngibo kanda kanyena, teso tsomala, rara soso tomo mayinba, ngingi madaba yena. Ani, teda teda bu ngibo teso tomo patsala, da treyong bikasila. Ani, pesa kala, ani, da to lipo chukurun, chen mutepa ga, kanga mongbu chungre. Tende tela teni, ini, jiten taji mongba njeres. Tene, karsa kuru kuta, ngibo kanda kanya na patsu, ani, hienda kudi shime tere, patsu nchunro, patsu nzonro, patsu nonro, patsu nchunro, tela tene, ini, ngansu chisa kuru kuta, dati su soma de lipa chi chime tere pake tene kuta, kanga mabu nyugure es, temi moba sewe shun gimi muhindu dabaranze yesena ta,

진짜 대위 심나 다 대답 그 아니 치탄지 파스 아 드니 촌조 와다 아 대소 닌자 말라 그럼 몬조 비고 몬바테 파 세위 셔르달라 아 아니 닌제 다 다저 켐보 대소 그 야 아니 아 니보 대소라 다 취대소라 아니 라나소조 다 토모 마이 바 그 아니 미타바 레즈야 다 달티 바이나 아니 나조 민세야테 다 미텔라 테니 다이 니보 대소 파스 문조라 아니 리퍼치 그 닌잔 타바 니바요 바레 아니 얘야 파스 니보테서 파스 디기지로 고다죠 용비가서 미나테니 아니 니보테단테 아 얘 바로 빨았다 달리퍼로 제 체트비가 그걸 미나테는 이렇게 신이다 니바요 바레 젠세 텔라테니 아 간소 베지테니 근친 안두바 빼마 카르보세야 그 딱히바친 뭐 콩게야 아 민타바는 니보 얘다 머너힌 디데고위 체도 센소 바레 아 민타바데다 니보 얘다 얘 파스 머너와다 아니 대단 대입고로 된데 야보지 고위 체들 아니 미답하래 예수와 되네 봐 이제 안 좀 로아 메일이 답하는 쳐 봐이나 로아 메일이 그 고케차 그 좋아라 때니 아니 이게 그 좋아라 때니 아니 아다 이게 바로 보라 랑랑 소소 그 산자 그 된 세는 거 강 좀 비게 된 데서도 봐 닥트 되시 비어 봐 대인들 다 깨다 이게 그 돈이 니보 간다 간다 뭐 이게나 봐 거르셔 봐다 닥트 봐라 아니 미마보 지게 돈이 배셔 돈이 이거 닥트 되거든 배가 봐이나 아니 duma yan di persi bi ke kawa yorwa timi di kawa ti ye paru bolo da de persi bala ani kawa ki jibi ke kor thomo mai ba ge da chi yorwa de chere jina dungdi ji tenje ni par chi bi ni bu ti ji mir de di kawa ki jibi ke da ti ge ani kawa ki ta sa ge da gi ge dungdi ji tenje ni ba ji ni bu ti ge ngo te ani ko li par chi ko teng ge de di kawa ki bi ge da ti ge ani bamba se yan da ma se len da ta se len da chu se len da nangka se len da ni nyuma la so ba tenje ge da gi ji ni bo yen da ko ro che pa je pi to ni ani du man di bi ge tenje ji ni bo te ani nin zi ya po ji ta ba da ye pa ro bo na te da li po ji te thu gi ka ki ji bi da te tenje ba yen za ani min se ya de ta ba me na ani nga zo ta sa cha se na mo du ya na yel da ya na di che ji ge ani pa ko ka pa ya na ka li ge tenje ge ta ni ten ji shi ja da ni bo te zo so ma de ani ye pa ro bo la da lipo ji chegina ta kanga yore ta tsalo ko tuni yeda tig makai vikasla ani ye paru pola yomana ji jomo gzon ra boji yomana kala khron do khoni ani ye paru pola paten da te gena ndigi yore te venja nganso mombo ji chere jena kor dice ta saja jo kaja go wangi teka ra ngaro supa teni ko da te te me pa tende yorwa tende ngi bo mambo yore ta tezo te chere se dil ani ni bo te dan te chu te da te ji kor min te peshe tombi toni ani ye paru pola da te pa ina ani da ko lipo ji chendo vik tene ki kibayi par res tene ima yinza mingi shini tene do tene kina ani chui nanji, ani ngote ani yendang manzoro wada, yendang manchuk wada yendang mandri par ani tukpa la li par nginzo thoba tang ani yenlayang, ani tedang tete chere zina pa da li purji kumi tri thoba tato mingi shini ku korsi

0: 많이 봐. 아니 고니 바리. 배나 사 메 다 루히 주비가 잡티소가 아니 코랑가 다기데. 아니 토모 많이 봐. 아니 고건데. 사 세운티슬 더 고아다냐더로 톱 담보를 치르잖아. 아니 사히디비가 니보는 가서 로일 차그 차그로 와. 다 세운 주비가 잡티가 메라소 바다 아니 옌 돈도 그린다마라 라소 바 쳔마레. 다 세운 티슬 안 담보 차지디 치르세데. 아니 가서 생제 따데 차그. 디니티슬 민데소 그치르 다기 그치데도 토모 많이 봐. 아니 고니베레스. 진세 때라테니 아니 사당 쳐당 메롱 되네 가서 미 되네 나와 되네 사 되네 께 되네 녀마 되네 나와 난가 라수바 다 타이베 미모 보러 와 다다 히디비다 사치 메노 미 나와 나께 녀마 나와 라수바 히 쥐비 그 민데소 때 아다 고 제레 견도 아니 로로소소가 다기지 니부테소 배차기나 사이나 사히바트가 다기지 니부 사히티비 니부 쳇다발은 힘이 밑에는 쳇바이기나 랭히케위도 니보테소 룽다발은 쳇바이기나 양히요위도 니보테소 메다발은 쳇바이기나 아니 메히 쥐비기 다테지 다기를 쳇레세들 차히스비 니보테소 아니 미히 쥐비기 다 미히비기 밑에 다기를 강하레세들 아니 죽 잡아르셰바 어라 죽즈제지 니본데 나와다발은 쳇바이기나 고르 단즈제지 아니 니본데 나다베니나 드만노지 니본데다 오다 덴제게 쳇레세들 민테소고 라랑소소고 아니 다기지 니보테소데 토모마이바 아니 고니그레스 예바예자 아니 테소데 체레세디라 아니 아 코르니 니미레세교 아 아니 치테야 체레세디라 민테지 토민 주에야바 아 데니라 데니 아니 민테그 치데 토모마이바 고니바 오데니 진디 니미레세교 다 웨짱 아 다 민테소데 다다히비 니미테소 사치 메누다베 니미테소데 아니 시질 야 코로나 토 담보 따지 그 니보 때 많이 빠고 니보 예마 던들라 양고 따지 여버래. 그냥 사 따비 때 토 담보는 사히 TV 그 니보 때라 따버래. 왜냐 시지는 오늘 사히 받대. 자라 예마 던들 거 이제 따버. 던들 따비 가서 라 아니 미대 니보 때지 처리세디라. 코로 니미다 따민 이거 너 간찬으로 해버리지. 따민 잡아. 빼 차이나 사히 받대. 사히 TV 니보 때란 쓰면 봐이나 그 니미지. 제대 위자 사히비기 민데 멋지라 따봐. 요마다 따도 민을 따봐. 야나 사히바데 저 메토나 지지 민을 파 따야미 디스라. 오 메토 사세 위가스는 메토도 지 민을 사히 따비가스라. 아니 사세야테 메토 뜨거 롱고 다기기 메토 때란 쳔바이나 니미 말 따미. 배차게는 간소 찬찬 자라 된다만달라. 아니 쿤라서 바데 부운디라. 쿤께서 좀하는 간소 미 분두 세라와. 배가 한지 도발라. 한지 틸 Kunupuni, Zerlasa, Kunupuni, Han Mipundus, Yaman Han to Yerimbo Kenny, called Dopa the Seni, Kunupundu Casala, Han Mipunduserva. Tikasala, Hanji Dopa and Hanji Tilla, Tene, Pugdebigo Kunute, Mamashi to Mimare. Mix a little answer, Zutonji, Nibundalangas, Missegra. Rede which a Zutonji, Tene, Nibote, Nimi Mixerte, Shijil Cheris and a Hanlas of Bala Pugdebigo Kunutel and Tayada, Mipundus, Mixer Tayada. Di kasala mixer ate hanji tila budibi kunutu ji nimi marte tamis te indelo ta nimi se ate la dorna ko tisa tinju ne tamis ya ji bares wa nimi tela tina tamis ya ji bares ya ta tamij shitan kal ko cheza gro tamis ya ate kanji ji bate ngaso tataji tabde chi ge wa te indelo ta terin tise ji wangi tini soten de ji ngi ga nan de den nan ni ani changya ji Ani lontu jimala, ani ngaro su mentani, ani tami, ta kandir kandir yoba. Ani yenya ta minan, tatsir yenban dojel jimi da, ani jiri jimi laso ba ta deso ju korni, ani ma rinba yenda, ani ma chiri ki jim. Di indir ta, tering ka lontu ndigo nona, tini zo nongo zoji, ngaro zo nongo zoji, ta kanji yoba re se dili, ani minga sheni ta kandir jimi ba. Minan tong maa inbaki sheni kandir jimi ba. Tini minan ngogo go ni ya xeo na, ngimi tami ni yoba. Tiga nani ta ngiming se ate, ani kandee jingi ba, peji ta drani, ani nga suma, nodi chiki ba tani jiri. Ti indira ta, tiringi chija ga nandun, tam jilni, ani nga su ta, sanji zo giji katani, chua kakhiji, sanji zo giji katani ka chua kakhiji, ani ma, giji tingi. Chua tambo di kanre saba ina, ta mingi shini yorwa. Ti indi sila, mingi tomo mayimba ka shini rabo di kanera jiri. Tini njite ke totele, tini chi soso la rara soso ke tomo ma inba ke tini ming se ya tini ki mata pa ina, tela tini nipa nabota kante jinjungu res. 인데 다 도도시게네 체즈네 민게 신이 단절 때 아니 민스 해야 되는지 마다 봐이나 아니 쉔 간디진 좀 그래 근데 좋아니 바지 가려에서나 다 민라 야시오 뒤서는 간조 민고 오고니 야시오는 의미도 담이세 인도와 의미도 담이 니여 바가 나니 의미도 담이 니여 바가 나니 아니 의미스 해야 되다 고된 간디지 야 간디지는 의미스 해야 되겠어 의미지 고된지 의미지 고된지 되는 인바 의미 인가 미지 책이라고 보다 간디지래 베지크 토니 상호동지 어디인들 다 다다 그비 그 좋아 인더스 목 토라 아니 사마가 상진다지 땅이 아니 의미는야 다다 가서 손등으로 희비 그더니 코지다 의미는 창기비 책이 되게 토니 아니 가서 뒤진 거 좋아가 나네 아 되니 베시 땅나 동기비 그 민테소라 아니 롱기 얘기지조니 민가다가 의미 이사래 다 대속 토라 아니 로노소도 그 아 사는 게 동도나 아니 야보요래 뒤는 다 드링크 아 되니 솔직히 난데
1: 林清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评测党、指数的指引，周南策、戴亚木。

0: ཁྱི
1: Hallelujah, 타다 보야 도체 말보체야 신롱 보야 르두 낙보체야 칸다 보야 다스 갈모체야 켄즈 보야 야부슈라세야 산두두 보야 사고 마히나야 니뉴로 보야 데비 자살라야 포도보야 나카킴롱리야 봉나다보야 나모마히나야 나뉴규보야 샤나자보세야 야투데보야 드롱롱보나야 구양다보야 닌듄기롱보초야 타무두구보야 나기카체데야 지두보야 로봉세리무야 타야미보야 다이카티라야 샤르보야 나

야 자타마오야 카다토타제야 코타슈오야 레여쿠글레리야 도무쇼오야 라모필라도야 로다니오야 로이로투가야 피탕드오야 코베리 초바제야 니뉴그오야 롱라테디다라 통기오야 불바샤소뉴야 셀기보야 토시그다뉴야 유메테보야 야야 힙슈뉴야 슈르보야 그미 툭슈뉴야 유투소야

다란데로리 코레츠쇼타쇼다자야 자팔라파메쇼제보리 곤두말라마메쇼제보리 조제사르기카리보리야 토타바본주쇼제보리 고타마사타보쇼나다가 나 타보다 모토라다가야 타라바가시 토슈다시 고란다보시 모초라네가

Maji chao yin nang, ngan chao pyo me rei di, loka di kya zo dan, d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di, me toa dung zh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ang, tesa kya hui dung di, ngan chao dodi zong da, ayu nang ke tayo dang, gongay nang ke si di, di rei chi cha yuwa. Ti yin si kwe ya, yun zayang kar rea si su. Ta di ngan nang, cha xia su na, rui zung le rei ki chue du, tesa kya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ch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i chi cha yuwa. Tesa kya hu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da, tesa kya hui dung pi wy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리 대인디 중주년학이 제부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의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수에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제교수네 제시 인단디 하장기 진보요 대인디 좀 그사 제부 중티 인단지 제자 근류기 좀 신스 지시리 숨네 차샤와 이나 야가게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학 동주 육이도를

야 쿠피티 촐로데 도보리 고테 메달로니 냐다마 샤샤나탈리 인비다나야 타쿠키마텐조 도보리 고테 메다샤데 인레다마 탈레바르칸도 인디다나야 게터인 뉴셰야 두보리 고테 메달리 모다마

저러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비는 나 못 받는 거 키네 우치 파도 못 거 키네 우자 기시 만나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가 마 동조사 마 추소데 거라 샤네리 미지 하디 사네리 문고 포기 처음에 트위터에 나나 고비 의기 라키 히비게 툴라 주샤나 추트 갈보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타기 잔데 큐라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신 시저니 공종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제센바라 가스효
2: 자체 시다르니 닌켄제 두바나바 다다 체치니 이게 만드나 베중롱팅 닌틴리 콩 콩케 롱팅제 조리 로그 제통 히베 레체터레 레첸디 농토 페이지 점롱 저케 디미니엥아 돈 톡좀 베탐 키빌리히 망트리 저르니소 망던 페숨 쪽보 자릭 제동 시민이비 나바치 레첸터 잡숄톤 토크르농 디르와히야

생각나봐. 샬라 내게 구주구주 대선 시작해줘이. 뭐라 나타바베 내게 다 적고 쉬지. 시당금 뭐만 보시게 나타바베 내디 내게 장바 시랑 어디 시주. 대는 농축 다와 시래. 나타바바는 리보시이 내 망다지 당 대화여봐 마세. 내게 차치 왕가시게 무슨 내다 이 말디.

아메나 라야 판실리 산리지 가고 가데 나타 휴진도 바바다 나타 바유레나 루보시 차진이 제소라 년가진 보여라 제야 루시 차세비 내다나 모동 샤워저 바다 站着 不怕吧, 류랑无难爸爸, 他那这没得这么说着, 你当我就有比, 第一个,你把他 你又看着就没了, 如你年过敏感度心里, 你休息吧他, 那他不必拘禁, 大家是不是过, 没感谢啥个谁呢, 说吧他今年啊, 如不接他, 年过到过末了, 估计看着, 如不你懂过吧他, 也呢, 凶过了, 十六个察觉民, 这些民他, 阿罗学院敏感这把说, 民必看他也敏就写过, 生意那么, 샬라 비메 담마라 폴하위 모네 간다유비 고스주지 비메 로나 제디 니비 랑게 주 분헬리 차트저레 데네 비메 담미 레라 포빈 준도게 내지 인시 디 주진 상지 사히르 준디 메바 차바다 모시쿠지 주세 마르시미 진시디 준디 메바 주부네 차쇼레 차쇼위 제전은 듄인디 메바다 차쇼위 마뇽야 찌바미 차쇼위 주스 렌토야 찌바미 차망보트바다 체마산조라바 김바양양바바 김바동도 나조동아다 야나 김바찬레바 진라라 닌카자바 소진데다테저레 되다랑게제 내부가 사와자바다 차봉가보 만도 파저레 겐고랑게제 진라다 시그닌세포나 두두도 민죄세바다 렌도 시그시나가 잔달라 도난다 난장양양제와 로차와다 카윙아고랑게제 세레란자인고레 겐고랑게제 분회바비네 비메 로나 톰보차가 창리우게 샤네제 대쇼 누바쇼위 주주다 언제차 처봉가 나쇼 총동조와다 분해제 티쇼냐디 분해법이 난세전제라 분해법이 네버 따도 찐바양양보와다 찐바동가와 또아 메다 시군자비 총상여바 찐바공화다 야나 찐바쇼위 난세전제라 분해법이 내자 튼세 대머 비밀 생각하더니 뒤도도 민주시고 발리 난장시지요 말해 생각나봐 샤라 자다가 중국시가 이사시고 비내던 가지고 고수지 샤나 중국시가 샹사 가지야테 고수시고 바디 중국 민가다 바오 중국 민지 강가스미 손쇼지 자다 중국은 응아르코와 이사시비 간다저 손쇼시인지 고소매바 트셔시지 네바도 자다도 시비 중국 샤타쇼고 자다고 중국미 간시라 사그시나 니조시가 소소 도와다 베바 대긴 중국 다시 간야시메제 네바도 간중민 간나로고 미비 제진 니세 예즈니 자다고 중국미 자르조나 두두도 사그라 자다 중국미 네바 쩐다여시나 자다 중국민제 차고린디비 응아코주 훈주 도저여자 디니바 자자자신지미 하람 자자니자지 몰라 미니 못해봐 자다 그 중국민디 윤진장기제 중국사자자 사심으로

나 요요라 분이 지나 난가바 산토저 예 차보자니 교다 라레 초차비나 바니 쫄제디 난가사죠 와다 로그 룬도 주진기 찰라 난가사 수니 찰롱 나이나 다나 난가바 산토저 나 루비 체수주도니 난가바 세토 추구 만자리 난가나 워고동가 와다 니 능보 먹고봐 먹고여래 대가 추구 만자 니네 먼저봐 방도 따니 중보르체나 난가바 산토저래 샬라 보문나 총라 나타투비 주진이 고수진 란제드즈 보문나 총라 내게야 매자 뒤주 단신라 주니 매제 가시 단신 유름본가지 로버도 나타만 보트니 돈 세번 좋아다 고요코와 메르레시바 소저 송타신비 다난 정화다 랄라 나타 뉴므리 니히니 다와 제이잖아 준제 메바 퇴니 데네 란세 뒤라 리비 사번 주자다 산세 위실리 춘사 쇼메비 칸간나 주지소 퇴마서 빨리 쇼와이 데네 보문나 조나 준도 통위 네제 인시 센사바다 나도 테자바 소주 문동와 지린 정원이 승현아바 샬라 긴고즈 로레 메라 다지 테르시 그비 고르슈지 긴고즈 메시 신도 심바데네 란이지 그비 주진데 코나 마이바 메네 카송즈 쿠즈 메시라 테긴 고지 조고여 장전 메시 신도 주인 주진 조이 로인 저다 되네 긴고 파르치와 샤전네 포네 메시 냔조고여 긴고 란이지 조 지세테 닌주다 타히토와 타야토와 소위 권심을래봐 라버도 도아텐저 가위 무슨 미해 조른 로그여래 맹호래 자나 미해 은서저 조른 로그여비 천사나 맹호래 제비 내주 여바다 진여 사건니 자시토니 잔린니 휴치와 처음이 모르니 흥진시주여래 가대 맹 나와다 짱바 미해 은서저 쳐봐 주지 무서워 고 유시가 나와다 현발로봐 슈바 처음아 맹호래 자 네프비 투명하디 님비 두토도 칠레 미네 생각도 다제 집은 로그 생각나 봐 테니스나 드르시비 논전 차상 효자 샬라 루기스로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희송바노인 로링 갑차당 이마담네 망초지 치급수토비 유자제 르힌라 론데다기르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무장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버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법용 신용 명킨 주인의 견나 기럽 수의 야비 자탈라 님바당 님남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 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숑 원장 총담 미로라 남판교 버괴비 뒤라 젠칸 점 세완농인 긴 쇠남 도지당 콩케 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윤 자 농바히 퍼주 숑예 바제
1: 드디지 칠레다 지금 말아 하는 신이 되는데 다 종다든데 대뇨 말하기나
2: 지예요.
1: 어 근데 아니 딱 게나트랑 근데 제시하는 단단이나 게나 진내나 구두담내 송계로 와 니네나 뒤 잡진 통제 투보리 근데 무엇을 때디 칠레랑 같이 종다 속으로 말아 차장 그냥 그들 그렇게 고소는
2: 다티 딘제스라 나랑 뒤에 어 니동 시긴다와 제백 디나노 콘주데야 도시야 뒤브라 뒤에 그림 대나를 레드점다 대야 다 소소긴 거네 신문에 칼레소르다 마뇽지도 진뉴소르지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지 베데다 레고노나 알레도 모스칸 나란소기 티네 마츠소르시지 로카시 독스데 디시지 디기 그림나는게 니동 실렙지 니동할 콘주나 딜야브레 푸랑기데 망주 규제소 디야징에 디두자만간소 망주게 강다디 규제소바 베데 난조민 종 세군 카 뚜잉그레 직 딘덴 젠도 소르스 딘데시도 데데도 좀 콘소 이야시다 데도 나 데나는 뭐서 레고는 추요
1: 어
2: 딘데 직 땅버 데도 직 땅주 딘네 니동 조기로라 만주 티셔 세마 땅게 아니 베딘 젠도르치
1: 어
2: 제문주 소버 데 데도는 님이 체레게 디치니 따다는 간조치나 디여바 화주탄 디기당 제제 체레게 다 디상메요 다 간조 뭐네 제송 체레랑 말아 봐 데님동엔 젠도르티 직 진유요 데 간조데 메리게 디 상준 규제 소베나 다들 취재지 디제도 좀 봐. 자가 그런다. 그림 받지다. 당분이 왜 이렇게 소리 들린데 비자 가장 게 된데 선도 토부 된데 자.
1: 어.
2: 둘로 투마 둘 같이 침이다. 망주기 나랑서 규제 좁에 잡지지 침이 체력이 뒤 잡지지 침에 차장은 자가 그림 받는 무슨 가장 토부 된데 자.
1: 근데
2: 제진한 것도 그림 받게 했는데 우리 대속에 통틀에 취재지 안 배지. 니동 계로로 나 또 스큐브를 내고
1: 그렇지.
2: 레게 아니 로제르 무슨 니동 신이 또 쓰야로 가습체지 독 제단그 한디는 이동 중심 놀래도 자마 속주디 디리 괜찮아라 단다 괜히슈요 괜찮아라 제가를 못 담보게 디리 좀 바보 디인도 자마 개나 공기 좀 좀 망부 요를 좀 좀 야부게 그래 베디 한디네 좀 자디 지도 자마 니도 쓰다 파솔 나랑게 삼삼 좀 자든데 디지 개나를 근데 슈슈 제제 냠불 배선 소리 제제 한다 나랑 오수게 나랑 디 남균이 가르쳐 오르선 군 쇼르도 나랑게 디 첼레랑도 말디 좀 자되는 나랑게야 소소게다 미 직가신 소르시지 엔티르즈니 수틴데 트리요 미첼레 남다 틴데 용스기 마테다 디 메자 아니 겐제야나 도스 겐슈지 데나린지 미지 좀지 장니지 고와
1: 저기
2: 안데네 인도다 니동 조솜 로르가티 로브제지르 틴데지 베탄사 유나니 베쿠시 독스레바 슈지
1: 아 디 첼레 단다지
2: 고좀장네
1: 단데 사좀치야
2: 오 틴데
1: 라지 틴데
2: 틴데 단다 나랑게 잡세기 돌았다 돈 못이 틴데 야엘 니레바라 슈비 안디도 잠바미 땅 yana rimbeke satin rojo na sosu rinne chuze ta pabje en ko thungge me dwa an dinde indu zaman ko na ngula dinde ge gen dinde be ti ze ze en ta da ti yo chui cha she hui chu shi de ta da gen bu zo zhi la gen bu zo zhi la gen gui che che en ge gen se ro chi su tu su la bi en shu le gen so zhi la xiang ni tu ce bre en na de ti che che ta bre ale mi bu ye ge mi sosu ge de meng xi dang de sang mi ta ge dwa en di indu zaman ge na ge de gyun che rang yong mi dwa ni su de de che ti chung che bre en 장대도 자문에 최시전의 로직이 장의 최신
1: 그러니까
2: 최에 된다고 중마도 대중마소 대간선다고 주기 전에 개난 융제제 아니 디체브 맹강 뚝슬레제제 아니 개난 디체스 맹세 개나세 안디네 제진가 조예가 고가고 말아버래 디도 자문이 동축숨로는 가 안당보 본종이 되는 공기 로사 천조 안당보 디슈 무엇 디디슈 또
1: 이동 조숨로
2: 오 니동 조숨로 나단 디레 로가기 노부시 오 네니 냠돌아 gen dosi tabu la ge zang zhi shenang qi
1: ji bian zhi ro se
2: de wo di di ang dang mung an di da di lo ze zhen zhou de
1: ben zhong ni zhi le gong
2: en di ne

0: 다치나 하장게탕 비 냄보이바 냄보이바 강실라 딩베고르다 데돌미 찍네 냄보 고고를 군종 용기 딜 로그라 군다 만다바 겐간 조르바 토무지 안 데난게 미나데네 찾고 되자마 딱게나게 레바 하장게 냄보틴데 도용도 좀 참성 오네 깔리 시오카기 그때 이는 난조디 케세 시오지요 난조 좀자 안 당보게나게 군도님도 세 차병도 잡아 돈네 미추장스다 다 좀자 찍 딜 림바레 레제지 베군 당보 숨용 디고마주 찍요 디네 숨용 고마주 찍 돈네 디두 잡아 죽레 돈네 찍 베디 코르투스 당한 소르만 디나 모츠브리 슈슈르 당한 조로바디 겐제무조단 지메 코니 다 찍 조렌 참니레바 찍 디나 고메난 구쇼 참니레바 디 인도 잡아 딱 강에 켜세 잡아 부디니 그 오네 그로 딱 게나게 셰셰 땅고 당실로 타나베 냐제난 고둠 잡지 무어르디니 오네 땅에 딘데서는 게나게 가르 잡아 간데 된 거는데 셰셰 땅기는데 대소 상황 알아서 롭종 지래야 롭소 지래 아삼삼 그 나버디 켜 대도 좀 가르에서 나 콘소 당첸 땅 나 땡은 딩제고 망고 송사버
1: 그러게나
0: 안 소소 갈에 강 간데 유미디나 콘소 당첸 나 띠 하고 워 안 딘데 인도다 게나게 에네 잡아 간데 냄보 딘데 지도 좀 부드스 베 아르마데 다 같이 알아맞으면 놓치면 돼. 땅은 빼고 차투스 말했어. 딘데이나.
1: 아 차구메스.
0: 어, 다 차구메스. 빼 탈제지 소소 랭가 딘데지. 다 랭가는 오늘 그 차브제기 뒤도 만단자 딘데 유보.
1: 좋아겠나.
0: 다 쇼울 코니 다 로그인스 라브라 단단게 디 겐즈무조다 징미니. 행에 딘데지 교와 마르게나 가츠 넴부치고 딘가랑조 편도고. 다 기니 빼고 딘데 유니마치 깍직 받 쇼울 코니 츠 공조고. 아니 빼긴 랩톱 지마라 되고. 야고 시오 좀버미. 짓단 니마치게 두줄 능수 니체긴 능수시오. 딱 고치치는 가르서 오서 로충보 셈바라 봐. 고 디치워 봐. 니마 찍을 강다 군군도 매버 담주 찍을 잡대 오로. 근데 이제 어느 수준은 셈는 묘비에서. 딘데 차세 집에 딘 지금이로 삼. 담주 고 쇼리 주단지 그 잠자 저어 딘데 담주 좀 권의 슈 가주 시에나 다가랑래데 군 인지민 딜투인 다와지 그 센다니 지클락스 그 센 딘데 배주단 지고 금전 가로. 금전은 안 좀이 본정 게 뭐지 센조 지원 센조. 아니 그래서 되는 그인자지 되면 아주 보여게 전조군도 달 야부 주민도 생명도 주게 되면 그 야부 주민만 좀 생이 수지요. 난 딘데 나연도 좀 맞다 개나게 잠자던 딘데 도도 좀 오늘 깔에 침부 열에 전조 침부 딘데 지금 쇼고도 레오 너무 쪼고 그래 봐. 재산 깔에 재미 나서 두게 돼. 달 라파도 소소 인지 민지 캐세지 도 중는 강만제 개야도.
2: 대양 베 노크제 신캄 카잉제 나리시 절 신앙가 틴쇼 디부 강서 차중 먹게 통일당 달롱 나위 퇴열도 주여 긴세난 도지라 차최나 랑니지 주비 유절 람본디 이토 나시 벗음도 가딘 라라투 치비 람튼제 게비 신이 만다지 체뇽여라 콘남비 삼지 마차비 가딘오 긴소남 도지 유절제 람부디용 자제치당 괴제뇽스 조인여
0: 안중내리 일단다 개다위 없이 고생이 디 단다 서구림바기 의미리니 쉬잖아는 요삼지 디 고생이 고생이 디 님에겐 디나 요로 고기 긴디브리나 아 디브리나는 로젠 디다 단다 고생이 디 디니자 디브리나 요 다 카싱니 담니 후르진이나 세게 디라 디 인도 자만 캄게 비왕다 너리기 쉬니 냠도 송데지 간주 딩지고 부비 아니 개저 뭐지고 쉬어지도 간주 진짜 냠용 베레기 디토마스 되비 디 냠용 베레데 마중송선은 단다보도 나 간디스 동기동선은 난조 규제디 소소소소 계주다 소소소소 딜 카담데메 답이는 난조서르지 담니게 뜻이 잡루지는 시가자만은 참마지 없어르지 너리 너리기 쉬는데 너리 마도 셴바 참마지 없어르지 캄바게 디가 쉬엔서세 디니 메 마도 콘 난조 참 마지 없어르 디데 소르 통도 그리고 찬용 용내고 보게 있는 난조 규제디 비 야르 공도르 비 토르 땅고도선 상문 돌듯이면 다르사데 사공 딜레지글 레마도 ti boi ge ding ni man se se me yo ma da dan da zu ba la ming zhak chue ba de ga ri zhong de zhen ng ri ge xuan se de ming zhak chue bu xie wu ji zhong ga da di ne zhong de da dong an zu da mi zu ge na ba nang ng ri le ong xuan de ma do min du a sam zhe ng ri ge du song ne xuan ma do min du a sam zhe din de na ba da ng ri le ke jun de me dan da ne se de bu rang le ke jun de me ni man na nian du mang bu zhong xia de ya guo zi se ya da zhong se ya da ru dou le cha xiang xie ba xie ma se ya da 다 이는 뭐지고 내 단데 되나 내라드는 되는 된건 대조 상만 안 줬디 망조는 주도 잡아 두는 제교리 빼나 차차 송선데데 다디 고 멀링 야르 숨바 코르자 남동 셰바 셰마 개츠기디 생거기 겐자 드미 나서 다른 간소 무미르니 슈샤는 루기야잖아 다 다가라고 줘 망부지 다디 이나 같이 단 야가르면 난 취그래 같이 좀르면 난 줄 심벌 다 같이 단 서구르면데 다 서구르면데 얄 도로 못이지 간소
1: 좀
0: 좀르면 야 포토비 딘데 심 주지
1: 네 이글라다 단다지 규젤 다 남부간데 다 슈제다 밀은 뉴스 자나지 다 두도와냐 Gelatina, mixer, get that, two chilling bushes at the suspension.
0: Tindy Chungs and Harantan, Antang Sobuchimone, Tangaran Kilasangi, the Tang, the Kukas or Tindy Chumas, in an arrogant under the end of the same consul server. Tindy into Tanangaran, Somjak, Lotinangi, King Sosla Sangichi. Any tanning singing around him, make some butas, Kinto de la Sangichi. There's some morning at the Miss Dinner, the Sosu Kokas or the Chumas, one of them two chilling people super mimicry, only. I was told that Tuks anya danya suruh sih tujuh ke tindih sup dila ya aku sih timah cuma sih tuks lebar. Nee
1: sih.
0: Ani kena ni macam kawal itu kawal itu. Tapi ngan titu zaman ngan tu mina tapi sencara sih cikgu ada. Oh. Oh titu kan kawal sih. Tapi ngan titu titu kena kan itu ngan nang dah minu tapi orang ini macam hutan sih sus. Tindih kerja sih sus. Tapi ni macam ni barat sih tuks lebar sih. Oh. Tapi ngan orang nunggu dia koyer orang ini tapi mesti enak. Tapi ngan orang kau tak bet jenis sura tuks tapi caya macam kokap sura macam. Tapi ngan 독실림부슈사 나온도 생각도 소소 쉬면 된다. 양계래. 된소경 땅아라데 규제기라면 되든 된데지 독스레비용도 좀 건속 과값에나다. 땅아래 된데지 미즈기라면 소소 밤 진진 밤마 밥부 비슈블. 안다 건속아 미즈라면 소단 지단 디메비나. 단다 만속한 사람 레여버고. 땅아래게 마소. 다 된데지 기라면 규제기라면 된데지 된. 다 대나는 게 지에모 좀 세게 개개 되메. 미게 과값디 미게 규 네 돈다라. 노슬리고나 루게 규리에 돈다라. 소주 게임에는 쉬엄 차상게 루브룹 제집에 고갑된 시티 디시엠으로 한테 수상 오는 날 쓰는다 진지 반팔뿐이 답함 안이부터 이 삼성게 나버지 용기 뭐니 가리 인상 뜻 단대기 소수 디긴 되면서는다 소가 딘데지 용이야 되니 콘조게 되나 그래 봐
1: 게라게 두지는 비타 수사다 게라 코노 순소 때네야 게라 키라게 지야 비제다 근데 간이 계세 신조레다 게라 키라게 라니라야 두지는 비슈아 된데다
0: Yes, it's a good thing. Yal kang tarbetan topik semjuk sorosi. Tindih ke sembah si kerja. Anu kau nasun mituk cilem bersuaya sama tu. Anu kini tindih si sembah tu nasun mutung mutu nasun kini cium masunga. Mesta apa tindih nyam tu tunjuk dia di siwa marba. Tapi nak kau ni nganu pun sembah tam ang tangbu tam ni tani. Cece tanda patu lomu tu nanti lomu jeju kene dah tu selera si charlie tinang cete. Tindih ini tu sampai kang manzak kepikun. made me look like a gangman's and bunyu or a tin that in some again, maybe that's a summer logic in the same, some is same than the tin the same or some sort.
1: Yes, sir.

생긴 좁은 남바 데링게 배경 룽틴 인틴 리콘 캄게 룽틴자 나당이 주비 휴람 희비 레진 참데니 유드진 레진디 좀지 체린 던럽당 로장 히럽 장괴킨 체린 던럽 인준 흉킨 로장 히럽 谢谢清贵南京，迫不等着来接应，打匆忙一梦。

0: 路中主播这么有的千难家大大你心比连前天呢比中龙清年清理空看给龙清家是比浪一级比连前提时我是想准银切记对头的安全连前年班格斯学下了门天安全连前年入
1: 시비종이
2: 시비종이
0: 로청초보주모여다 드랭가 시비종이 논주두천노 딩하 하자 로청담보 로정주반니인비 로마 딘싱군가이지비 주미당 딩하 하자 론진니인비 로마 까마침피지지비 Sintinke Jumi Hibi Zoyin Tanyin Tanji Yin. Lushun Chubu Chumu Yoda, Huan La Dingha Laza Luchun Tambu Lushun Chubu Bani Yin Bi, Loma Dingji Gunga Yin Chibi, Jumi Sibi, Zoyin Tanyin Tanji Yin.

0: tanjo ge gecha che chjo na de na da tin sa wa de da chu chu ga cha chi si si ji ji ji si da zu long dong zha ba ge jia bu zhe mo qi shi ge jia bu ri ji tan ni zhe mo ba chu chu ga cha tian bu chi yi long ta yue shi de ge xin ge guo qi la chu chu ga cha tian bu dong ge long ta yue lo chi ri cha na
1: 시조제가 나가 더 가히 채라 신도 매버 채라 네버 이지 더더는 이소 총아냐베 포장놀라 차슈 초리 다초 나가 버처리 잔나 히시
0: 닌드니니소 다절론도 잡아이 다롱가 아마도치 자보가 포장놀라 시무 가무 아니 차슈시 지마 버터 치모마 차온디 버터 자보가 人情节了归西

0: 다 이내래 깨다셔야 다 민도 조화가래 여러분.
1: 쯤이 내가 저 벽에 쉬었지나. 어래. 보고 납자르다 띠우 퀴자르스 좋았다.
0: 어디 가르스 거래.
1: 네. 보고 춘추에 가라 냅두 자자다 띠우 춘추에 가라 쿠루 자자대서 체보차제 민나게 퓨다 떼나게 짜짜 최고하래 에스와래.
0: 다 벽에 쉬준 텐데 인지래.
1: 응.
0: 이내래 나를 단다. 직 좀제득 토비아티 나르랑게 깔레 접죠인다.
1: 그렇지. 네야 벽에 쉬진라.
0: 어.
1: 제발 취미쇠 봐. 주제지 취니 이세버래.
0: 아, 네. 다 와서 포초가서 해야지. 소소하게 전단 텍스 때문에 걸어봐네.
1: 다가라래다. 벽에 쉬진라.
0: 원래.
1: 폴라 나르면 나 세게 깨봐 인세버래.
0: 다가라래. 나라차샤넬레 돈도 깔레 뜻 접제. 딜레 학배 좀제지 되야게 심수자겠다.
1: 원래 야거다. 너도 벽에 쉬진라.
0: 원래.
1: 지가 테나 접좀 먹구나. 내가 놈 샤치지 여기 말했어 거래.
0: 이게 결라결한게 표지 망주 슈주 슈송에도 와.
1: 어제 대상회양 슈주 여기도 돌아 심주를 차가치겠다.
0: 아래 다치도 예 심주라래도 와.
1: 그래 나 심주 심주 차가.
0: 말해 예 심주라.
1: 아래 다 심주 세례 마세네 조응에게 슈주 여기도 도 누룹 차가치게.
0: 어 레슬레스. 다치나 드린 결한게 드네 마 배수의 증이 지수나나.
1: 요요 결한세나.
0: 레슬레스.
1: 다양 남식 거래 시용도 잠바 슈주 엔드셔래.
0: 간제세.
1: 호지 장라 치나 장게 공공 담제 취행 장진 로라 치나 허전대 마보로 매바르스.
0: 아래 루지 창라 치나 차르바바
1: 어
0: 정진 화라 치나 니마디
1: 어 도서다
0: 레스
1: 네 더도 가서 퓨리다게 구
0: 어
1: 리다 나가고 포모 예와 제당라 슈주 인드죠
0: 아래 간다서 그래
1: 샤고 쯔숨 포라 모유잉
0: 샤와 고와 쯔숨 포라라 주유 몰라라 주메
1: 나종 예숨 포라 모라잉
0: 나와 종 예숨 포다 모니가 라주유
1: 레리 짱숨 포유 모유잉
0: 어 리본 라와 짱숨 포모니가 라주메
1: 어 디디셔서 왔다야
0: 이게 때문에 거의 좀 쉬어도 와
1: 인고 좀 다세나 체랑게 미유 샤센 시다 내려 자세 시 싱그베
0: 가래 아니 미과 옆에 속자 나로래 샤상에 여러베
1: 디다 여고 좀
0: 어
1: 벽에 쉬어주는 애들 왔다
0: 안 됐어
1: 디디르 팍베 통샤세 저제 답을 떼샤세 라강 샤웨 배샤세 양모 로키 뒤샤세 세죠래
0: 아래 팍베 샤 통제세
1: 어
0: 달라 샤 떼나세
1: 어
0: 로키 뒤샤세
1: 어
0: 샤웨 배배샤세
1: 어 또 됐어요 왔다
0: 파정문에 괜찮아 싶어도
1: 이거 좀
0: 다치나
1: 어
0: 데르모 옆에 속자 나로네 자사케 시디 카레
1: 어 대한테 쉬어주는 애들 왔래
0: 안 됐어
1: 곰제 치웨 빵자 세단지 지봉 로덴 장사 세단이 사자 공무 저조 족당 숨 독자 색배 신자 족당 시체벌에 대 괜찮 무두게
0: 뭔내이 추버디 닝 저것도 갈
1: 가래 숨어
0: 아저 꽃이 쉬마도 결한게 디테일 양원에 심주 쉬고 나도
1: 아저 디다 이거 좀 다 전에 양 결한게 쉬쥐 나로게 대 추구 진중니다 아마 진중니스의 신괴배
0: 추구 진중니스 양 가래
1: 대한 수준의 디스워다.
0: 안됐어.
1: 디베 투구 아바세베 진중인, 야게 투구 아마세베 진중인 세서요.
0: 오지 소수의 파미 세고르베.
1: 요하다.
0: 어.
1: 디베 라자게 부디세게 추주간에 바베 수보가라 추제. 바바 클리그리 세고아래.
0: 어.
1: 야게 투구 첨부차제 아마세게 요래 세서요하다.
0: 아래 다니 하고서.
1: 어.
0: 난초 넘주 부고 독자들 소리야. 격투 격투 세야디. 야게 부고 잡아 두시면 줘.
1: 이제.
0: 다 채나. 아마 진중이 되니 가르가래.
1: 네. 땅게 아마 진중이 땅주 차게 기라게 포로 아마 진중이 포주 목베 기래 요체래.
0: 킥 간데스 그래.
1: 땅게 아메 땅주 돈조 편다 개베 예연의 계제. 모자카카 말아봐 정수게 내기와래.
0: 알레스레스.
1: 포로 아메 포주도조 로니즈 쇠네레 랑고 마드자 우투제 아니 리톰베가라 티제 목베 기래 요시고와래.
0: 아할레. 다체나 초 가나우 나 목비지니 초 릭셰 마더싱이디 프로기 부도 저래도 와.
1: 네. 아마디니 진주 레도 아무도.
0: 어디게라?
1: 아,
0: 니에 대비나.
1: 응.
0: 아마디니 진주 말이 진치리.
1: 아, 그랬어.
0: 아마디니기 거도기 정다 천에 소수 주고 랑게 피어 주고.
1: 어디야 잡아 싶어 송송아. 야, 아마디니다 대사게 파마 가세.
0: 어.
1: 보고 뱃대 전부 대착 줘지. 가봐 짱짱 저 소녀도 저래. 아마디니 야야야.
0: 응원네 탈라라데. 나가서 보여지 망주 슈준도 지네 캡드 첨보다 니네야 균이 서버샤다래도.
1: 어찌 대다 이거 좀. 다시는 한 체랑게.
0: 어.
1: 샘제 야탄배 나로라. 믹스에게 찍여버디 신기여베.
0: 야, 믹스에 가려여베.
1: 어다 대야 뉴스 제소 드려여다.
0: 어.
1: 치와 잘라 곰제지. 일본 잘라 로덴지. 고와 잘라 고치지. 와모 잘라 와나직 채버래.
0: 이게
1: 더도데.
0: 어.
1: 포크 잘라 도자식 승무도게.
0: 다치다 나.
1: 잘라라.
0: 어.
1: 포크 잘라 늘리지.
0: 다 가르스워라.
1: 맞아 굳다시. 네. 내 심주 가자 채무도게.
0: 어. 다 잘하게 오늘 심주 야구나샤.
1: 어.
0: 다 이내래 다들 캐랑게 손부 티나리야. 심주 그 초단 저와 옆시라 라면도와.
1: 아니 다시는 네 꼴이 전한 게 친구예요 배.
0: 호치 나 신조 망조 부구지게 진짜지 마심 가려라 왠.
1: 딱다 했어. 어. 내 전한 게 깨졌지.
0: 됐어 뒤는.
1: 네. 나조 신박 혼나서 신개가 라 싸다가 잡아 연애래. 돈도 네가 라 싸라 싸졌지. 내가 또 퇴바 말해.
0: 네 전한 야 큰지시오. 응. 전한 수 부유간에 샤여를 배.
1: 또 샤여가 좀 돼야네.
0: 또 샤다가 라고 연애래. 돈도 전한 샤 시부 추구도 네 김자 가래.
1: 대샤 세 대대. 어때? 네 수 부유 취패에 채도록 봐.
0: 그래봐네. 제자야 간소 망주 유시준이야.
1: 응.
0: 세 사세나 서주피 샤 샤세나 류주피 세브리.
1: 어이 저 잡아 싶어 쏜다스야.
0: 돈도 대한 간소 신경사들 예비나.
1: 응.
0: 사 최사 젠단 최사 젠스예요.
1: 알레.
0: 사디 최사 젠 이미나 최사 잡고.
1: 응.
0: 사디 캐사 임비나 디가리야 체사 잡고 거래.
1: 때문에 이 저랑이 셰레 더 내부대 그래 셰 대부 줄 거야 도가미.
0: 카 대부 매비나 아니 걔 또 잘라 그 카대 자.
1: 됐지. 다 카대 자 투무도 무투제 때 줄다야.
0: 영화. 얘 그냥 약 근데 쇼.
1: 응.
0: 만주 류리야 얘와 체비나 가르가르 여러베.
1: 알레. 류나 예소나 컬류데 늘류야. 네. 다 대사 코리오 장달 더나 챔버 시스도아. 컬류 긍주 모주 유예요 말다.
0: 아니 클류 야 퇴요나
1: 야 퇴나만 믿기 좋단 거래
0: 아따따따따따
1: 그치 그치
0: 멋있네 니스 야 그 류디 신가자야 그 류스그
1: 대야 하고 오면다 근데래
0: 나 대야 차 시합에나 간소 능류당 치류 딩류 제류 야 아니 철류당 청류 나서 봐 얘와 망고 치해요
1: 철류 청류스 가르쳐 그래야
0: 나 대 철류스야 대 조 간소 따봉당 르루기 류대야 철류 유스고
1: 응
0: 아니 청류세비나 조 버조기 류대스고
1: 알라미
0: 당간조 신계사 체사젠디 코 차외릉신송장 디간이야 청류 잡고
1: 응
0: 캐사젠디 차외릉신송장 디간이야 철류디 잡고
1: 에이제 차마소에도가 왜
0: 어제 이거
1: 갑대 처음에 내가도 야
0: 이거 근데 얘 그냥 그러시오
1: 응
0: 만주 따봉당 구초 심젠 대조
1: 응
0: 야 런드 랑당이야 캐주 가려야 돼
1: 랑당 참 말해 봐 니 세보다가 내제 뒤 야랑 진바다 소디 뒤 아니 알아들겠어 너도 샤프해
0: 말해
1: 오나
0: 니세야디 망주기 커준이야 예수 제남 매네랑 매수 제남 뛰네랑 세티
1: 내 가르스 그래 아니
0: 네 그냥 붕구 이마 차샤
1: 내가 붕구 이마 차샤 나 붕구 이마 차샤다
0: 말해 나 그냥 생제 이마 차샤
1: 생제 이마 차샤 많이 해라 봐
0: 당연히 저 예수 제 세비나 아니 빠봉 라서 배심젠 되죠 야런도 매네랑 체제 뭘이야 깡부주제 런그리 예 매수진 배샤샤나 러루당 부주 라서 배심젠 되죠 아니 뜨네랑 체제 뭘이야 락부주제 런고 딱다래도 왜
1: 아 알 군나다 떼세
0: 어 갇혔어
1: 네 표현에 배 쪼쪼라 카바스 겹제
0: 어
1: 고래 샘제디가 마지니 양 야지랑제 니 농지 빠르 겹제 꾸시다 좀 아야 오스터기디야
0: 진짜 나하고 말해
1: 오나
0: 아니 정말 걔랑에 클린 염시난다 킹그리
1: 아래 라세
0: 던도디에 난주 속자 군예 작당이야 야 캐주 시부요
1: 오지 군예 작당이 하고 있다
0: 다친 캐라게
1: 니가 또 망주 시주일에 이리와래
0: 오래
1: 치와 빵게 와두니 냐모 차게 와두니 부슈 장게 와두니 공바자이 와두니 민주 다웨 와두니 개포 펜베 와두니 캐랑 모테 나라니 체브
0: 나 모테 나를 컨세스 예브렌
1: 쯤이 캐랑 공다 딱바 참지제 나라로도 치타제 아제 고 마제다 딱바 모테 나 심슈도아
0: 아니 나 모테 나니 예데바 캐랑 게 컨세스 켄중에
1: 나 쇼게 모테 나는 이세제 야 렁드다 봐 캐랑 도도 심슈도아
0: 다치디 나나니 군예 작사 차를 봐
1: 타고 타버리 차도 그래서 뭐냐 이 나 저 망저도 고주들라 대닝 사백에 슈준디데 하자가 망도가
0: 네 너도 배차 샤비나 공매 참진 코나 공판도 쇼배 참진 코나 특리 줘
1: 셴라 참이게 랑기 마제베초 셴라 머미게 랑기 제베초
0: 랑균 랑기 주당 케바인 신균 헐의 쇼당 개와이
1: 치자오 뛰양 제마레 능릉주 뛰나 자오메
0: 하담베 르바 서기 게임해도 롱 자가르보 기스르롱라 머구
1: 셈상보 코도여나 람상보 뒤투여에 제바레
0: 오늘 이 망주기 크준 도전이 매배 샵에 눌부라래도 와
1: 따라래 두손 마냥 공배 동외 견지 나조 창마 여다

야 자타마보야 카다토타제야 코타슈보야 레여쿠글레리야 도무쇼보야 라모필라도야 로다니보야 로이로투가야 비탕드보야 코베리 토바제야 니뉴구보야 로라테디다가 동기보야 불바샤소뉴야 세르기보야 토브시구타뉴야 유메테리보야 샤야 힙슈뉴야 슈르보야 구미툭슈뉴야 유투소야 고토베켈라야 로딘소보야 다구메레제야 홀리비보야 공이유리랑레이우 무소나보야 다진라노리아미야 다진나보야 다초바히나쇼야 디나보야 델리갈레제야 리사텐보야 나미용예마야 다두마쇼보야 라몬존데시야 다카보보야 젠비포르구노야 로샤르보야 다남카단드르키야 모보야 코르송클루히야 만둥라몬토주시타메케샤티라쇼시 휴비비투라 올라소히네테네샤르남카단드르세르바티 제르보존발라 옹버샨드테 토모투즈 나포라 탄트투다 나포 초탑군가 니말라 탄나키위 제다다 도와샤나 드리조블라 가티자콘투지다 로네메콘투지 테예기 간라톤네 문나다나 통통게 로나살라 김다다 브르시 샤르남 카다들 기타라 샤츠 기타 메타샤데 산디 시잉비 기투라 타네 말롱기 뉴민 두소서 바테게 사쇼 미션 카데 토롬바 샤르남 카다들 파손 바동 카보 카토 폼비 기투라 미션 카데 기히니마라 네시 곤다서 인사다나 몽골라 테비 투 모나다도 정다다 트옌골라 테바나 트나 샤나 젠다 루기 타다 테비 투 타나나 자르 헨다다 텔라잡다 테비 투 타나 툭시 다나 에리 문나다나 츠다데 네시다서 이나 하라메나 뉴론 요르기 사샤 코비지 롬바다 에나삼나 토도 미쇼기 인란디라파촌네 디비 다바 라피촌네 디비기 히투라 투두무라 샤르남카 잔더세바티 기타나쿠가토라 나절렌저시네 야 코레뇽타 파예베 땡이멀라 미쇼리 요기탈라 따쇼 따쇼멀라 제리다 미쇼탈라 제리다 테다이토 융리 주자팔라 파멘션저리 누말라마 메션저리 추제사르기 간저리 토탄본주 간저리 다마선 톰보시나가 아 담담원이다 전라가 전라가 형 정효진 남효원이다 전라가 전라가 형 건너서 셀레스 피페라 다한이 로뉴그롱이 사샤라 전부 부조 홍사미 칸네 총체 지디나 산드라온바 자르히 산드라온바 토르 테마톡덴기 로사미 메동로듀노 저불런데 저르 녀로시 손에 토샤르남카 덴더셀바 케지 라파이바 반남영라 작신 포트무쇼 카데텔라 파사마주 르자 토메 본사상에 셀바 레노기 이사아라라 호고바가 나르테소 추준족소 셴저 인셀바 트바다데 근데 샤르남 카잔도 토키랑이 나타라던 그마 언저도 도 도소샤르데 사보니야 드고 타체나 보보체 뉴여보테 바타사다니야 카투스모추 손다케 고마 아여보다 카테 사보니 소여보테 바히니다케야 타

나야 뉴로바테마타타보구고나다보나오마힌다나 나포다메체마루다나야 팔레야미포구다라오프뉴그요기사샤다라 다잔두르토비무손다유야 제라보 잔두르르 뜻하고 제공 알라보 마비 공지보시

그때니 마 다 치친디게 아 찬라보디 간키디오레서 바이나 아 단나이 담보단 릴티 에 다 밍가 나야고 거르니 에 나서 또 스치다 카서 구조노 보시니 마 아 히지디 찬라키다 바레 다 시단가 다 밍가 나야도 마히발라 아 다 깜달라 쳔바 두그 토니 에 마히바 텐지레 데인드라 다 론톤 고마가 나라 아 다 쳔바 담보 아 드니 밍가 쥐트 간디지마 근데 닝바도 치리세는 다 밍가 아 고된다보디 간디지 마 오다 데니 요거니 나 좀 맞다 데지기 받는데지리 아 다 된대인디라 다 공고를 혼디게 아 지자가 난데데라 아 드니 익데 아 나서 상기시하지 그드니 좋아 선다보지게 요리 데인디라 다 드링크 아 드니 혼든디 중 고라 아 드니 좋아 디스는 거 거니 예 아니마 사신도 디지하지 데니 좋아 담보데 강래세나 아 사지 숨지 그 이게 나니 아 다 사지 숨지 정바 그 이게 되서 그 아 아니 대지 못된 받든지 여가 요 말레스 아 다 사지 정바 그 나니 대지 못된 받든지 요가 메스 요나 요비 진짜나 메나 메비 진짜 왔다 대걸 좋아지게 바래 다 대인들 너 세기 비기 진신 처리에 세디를 셔다가 안소 아 선도 고만으로 민가 체니도 마야나 민가 고대디 해용디를 이게 더만 뒤니 된주 모자 땜빌 그 자라 민세와레세니 어 이게 더만 뒤니세야 되리 대인들 딱고 미나 이게 지 짱바크 아 아니 민세야지 자완니니 고 차도 매대 받고 미나 많다야 이게 니지 니고 그러와 다 된지 인디를 아 아니 사지 이게 선주 대소대다 이게 짱바라고 차려 대인들 다 사지 이게 선주비 이게 짱바 대소라 아 되니 된 땜빌 그 아 이게 직장 매서기 바래 다 베이지 다트릭 아 아니 와다 다 바이나 아 되니 이게 짱박 된대 바 진짜 매서 다 된대지 희용 비가스라 다 찬들라 다 안서 몸보지라 고 독바 아 된대지 찰스기리 도바데 강아리에서나 아 다 오나 다 사지 선지 그 드그 사지 선지 그 절다 아 빼나 카다부다 아 되니 나다부다 아 되니 냐다부다 되니 자다부 되니 차다부 라서 바 된대 그 아 이게 여러와 다 대소 그더니 대중 오땜 바 말해담 빼차기나 카 세야 되게 아니 안소 시사지 그 카 아 사마사사 그 카 계속 이제 그 카 오 느그 아니 되대 아 사지 이게 생기 그 아니 카히 바 되게 되대 그 말해 다냐 비게 되대 그다 도바지 안소 못 보지 차대 대 차게 비게 전세 때라야 산로지 땅나 그 카 매산다고 지 여바래 대 강래 세바이나 싫다 싫 딩상러 아 나서 사마라 소바 사지지 카다 근데 치나나 축디비냐 라소바 대소지 아니 민대소지 그럼 아 카가노로 만데니까서 드래곤 된당기 찬 히바이나 안다 야나 대답하고 다 냐당 카다 자 라소바 대소디 이족토도 만주요니까서라야 아 드니 사지 짱바지 카다 사지 짱바지 냐 라소바 대소다 단도나 된당기 찬 히바이나 안다 아 이죽 저동 찬 대바이나 한다 아니 나보다도 차대요 된저지라 때네 아니 가서 몸보지 그치래서 이들 어 사마사지 칼라서 바티소 내용들이 카세기요리 저용비가서라 카짱바 저그리 아니 사지 선주고 놀라 아니 카대야 아 아니 된디라 카세그리 어 저용비가서라야 아니 카짱바 저그리 된디라 된이는 만다비 치바는 만두 진세 때라 때네 사지 선주고 놀라 아니 카짱바 되게 아 된이고 땡규 여사리 있냐비가 다 도바도 되네 시에그리 다 레디 다 왠자 된고만라 다 대니나 체바 첨부 요리스 전세 간데데세나 사지 짱바크 카 이난다 아니 나이나야다 자이나다 차이나다 냐이나다 간다지 사지 짱바크 카라서바 대솔라 아 아니 고 진주데 휴요 말이 이게 짱바 차죠 진주 마휴바 인자 이게 짱바 인디르 아니 대소 거다 사마 사지 카당 제나 그 냐당 아니 통야 그 자라서바 대소 저 대주 못에 짱이네 아니 된 거 말이스 아더니 때 못해봐 인자 아니 사실 장바 대소대 아니 민 말해서 그래 원나 민 인캔지 야나 민도 줄비가 카당 더니 나당 아 차당 야라소바 된데기 이게 대소대 아니 대소게 아니 대니 못해 막 말이다 무슨나 대소가 대니 못된 그래스 왜냐 대소 이게 장바 아래서나 이다 이게 장바 많이 봐라 파다오나 이즈고 토니 비바이나 이게 짱박 존다보지 지어때 대응오마르 민트 저비가 칼라소바테서 이게 짱마 많이 바리스 진짜처럼 대소라 아니 진주 아슈바스 아 그럼 타텐데 휴여스 옛나야 왜 자다 실은 안서 계속 끼라소바지 가서 이게 파 소르양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도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난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코레 무동아 코레 공가 참매와 지샤제 그 친구래
1: 디진남치 젠저 제송라 송즈휴니 돌아데 야타 야르시오서 비니엔 돌라 샤토니와 샤지어 게니시디 젠야다 딘디엔 저기 코요제 티모